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Michael Bolton,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to get us started on this Friday morning.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a Friday, June 5th, first Friday of the month of June, and it is almo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megahertz.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through our real time stream. And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we have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drop by anytime. You can share with us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a random morning moods, or even simple check-in. True check are always welcome here. So please visit us there as well.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don't worry, because we'll be waiting for you with our rerun at 6 p.m. And also one more rerun at 2 a.m. the next morning. Hope you're having a good Friday morning. 우리는 마음이 우울할 때나 또는 뭔가 절망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별 이유 없이 마음이 휑할 때 그럴 때 있죠. 그런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When we're feeling down, stressed, or emotionally exhausted, or you know whatever that is causing you, causing your mind to really feeling sad, I think most of us have our own way of coping. 참 다행이죠.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조금 힘든 마음을 잊을 수도 있고 잠시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방법들도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나 마음이 괜찮아지더라. And thankfully, we usually know ourselves well enough, I think, to know what helps. Sometimes, just a small comfort can make a difficult day feel a little easier. 그 중에 정말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 치료입니다. Food therapy이죠. One of the simplest forms of giving us that comfort is through food therapy. Therapy, I guess, not in the medical sense of therapy, but in the emotional sense. 물론 그 음식에 이제 포함된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I think mostly it's mental and emotional comfort that we are getting by eating certain food.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이제 감정적인 위안을 얻는 거죠. 의학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감정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Food therapy. 생각해 보면은 뭐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그 음식이 맛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배를 채우기 위한 배를 채우기 때문만이 아니고 음식에는 여러 가지 뭐 맛, 향, 추억, 사람, 장소도 함께 담겨져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food doesn't just fill our stomachs. It often comes with memories of people, places, and feelings attached to it.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든 날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먹고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학창 시절 먹던 soul food. 그런 간식,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죠. You know, that's why a bowl of hot soup can be comforting on a hard day, or just a favorite childhood snack can instantly make us feel better. 이 나라마다 이 어떤 음식이 언급이 되는지를 봤더니 굉장히 또 다르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뭐 라면, 떡볶이, 그죠? 김치찌개 같은 음식이 이 대표적인 comfort food라고 할 수 있죠. In Korea, I think we all know that, you know, 떡볶이, 라면, or, you know, kimchi soup are those food

are considered comfort food, soul food, right? I guess, coincidentally, they are all bad for our health. Except for maybe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아니지만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정신 건강에는 참 좋은 음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Mac and cheese 같은 음식들이 그런 음식으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Chicken soup, 또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이 이제 대표적인 comfort food로 꼽히죠. In the U.S., it's often mac and cheese, chicken soup and ice cream. Mac and cheese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음식으로 mac and cheese를 먹으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영국에서는 아마도 이제 fish and chips 아니면은 따뜻한 차 한 잔 그런 음식들이 이제 위안이 되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In the UK, fish and chips, right? It's all about the fish and chips, I think, when you talk about UK food, huh? There must be other food other than the fish and chips, right? And a cup of tea, I think, that is for UK as well. Popular choices there. 그래서 이제 food therapy의 핵심은 이제 좀 의식적으로 즐기는 거이죠.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I think the key to this food therapy is moderation, right? It should make you feel better, but not put you into a food coma. 너무 많이 드셔서 이 food coma가 오면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지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의 food therapy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what is your personal food therapy? What food always, without a fail, brings you comfort? 다들 이런 음식 하나씩 있으시죠? 굉장히 기분이 허하고 우울할 때 나는 꼭 이 음식을 먹는다. 그런 음식이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로 오늘 금요일 프로그램 같이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부드럽게 주말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는요. 샵 1013 유료 문자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글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You give me something.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드셨습니다. 독터미님께서는 오늘 들려주시는 두 곡 모두 사랑스럽고 기분 좋아지는 곡들이에요. First track was Michael Bolton,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And what you just listened to,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I'm just doing my job, I guess, as a music therapist. We're talking about food therapy. 오늘은 이제 음식을 통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you know, my job as a producer and DJ of a music show is, of course, bring you comfort and joy through music. 또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feel like I'm doing my job really well.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So, talking about the food therapy, 오늘은 이 음식 얘기로 한정을 한번 해볼까요? And as you know, we have a 바통 터치 segment coming up in the second hour of the show. So I'm saving all your request song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바통 터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청곡 보내주시면은 다 save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곡으로 시작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곡들 제가 선정해서 바통 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feel free to send your stories and also song request as well. So, 여러분만의 food therapy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s your personal food therapy? What food always brings you comfort? 그런 음식은 참 많겠죠. Personally, I think it used to be for me 그 달고나 라떼 커피 있죠. Whenever I was feeling really down, I always turn to 달고나 커피. Not anymore. I don't really drink that anymore. 더 이상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딱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I think a couple of years ago when it was really you know, trendy. 그 당시에는 그 아주 너무 달잖아요. 그죠? 달고나 커피. 근데 그 단맛이 너무 기분 좋은 단맛이라고 할까요? 근데 I guess my taste buds also change.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게 안 땡기더라고요. 유행이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So, 여러분만의 food therapy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사연 이미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할까요? 8입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

달콤한 나의 도시. It happens that a lot of comfort foods are also sweet food, huh? I think there may be a physical, medical reason for it. 초콜릿을 먹으면 뭔가 기분 좋아지는 성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I think in a way, it is not just the mental, but the medical and the physical and biological, I think. 스카프드룬 낙타님께서 이 건강식이 위안식이면 참 좋으련만. If only healthy food could be comfort food. 대부분 guilty pleasure급 헤비 음식들로만 유유 달고 짜고 기름진. So somehow comfort foods always seem to be those guilty pleasures, you know, sweet, salty, and loaded with the calories. Chocolate, ice cream. 감자칩, you know those usual suspects, right? I know. Just 참 건강식이 위안식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Earlier, I said, food 테라피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이 감정적인 위안 것이라는 말이죠. 그 설명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런 설명 뒤에는 이 implication이 있다는 게 감정적인 위안, 우리 몸에 위안을 주는 음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힌트가 담겨져 있기도 하죠. So, simplest form of comfort being the food therapy. So, not in the medical sense, but in the emotional sense. 그렇기 때문에 that's why I said that it has to be done in moderation. 약간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몸에 어떤 상당한 어떤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달래는 그런 정도의 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카프드로 닥터님. 하지만 그걸 먹는 시간 동안에는 좀 그래, 오늘은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먹자, 오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먹자. Just let this be a cheating day. 그죠?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도 일주일에 한번꼭 cheating day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They say, even if you are in the middle of a cheating day, right? It is actually an effective diet. To have one cheating day where you can eat freely and then, get back to your sort of rigid, diet schedule. 그런 의미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cheating day는 허용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마음에 좋으면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일 수 있죠. 너무 많이 말이 길어졌나요? 이 신청곡까지 주셨는데 제가 바통터치를 위해서 세이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 is all about the food therapy. What food brings you comfort?

That was a 시나위 Farewell to Love. The singing of 김종서 is amazing, don't you think? 요즘에도 활발하게 공연 활동하고 계신데, you know, 김종서 has been very active, you know, performing with a lot of concerts, right? 정말 실력이 정말 아직까지 대단한 그런 이제 60대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I think 김종서 is in his 60s, but you know, his voice sure doesn't sound like a man in his 60s for sure.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한번 if you do have a chance, please check him out in concerts. 3998님께서 비 오고 한풀 사그라든 더위에 맑은 공기 속 하늘 사진 찍어 봅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서. 이큐피디님, 큐티님들 반갑습니다.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문자로 사진 보내주시면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데 100원의 문자 용료를 내시면서 또 이렇게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 Judging from the building, looks like somewhere in 용산.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998님. 1202님께서는 요즘엔 제가 좋아하는 베이커리류들이 좋은 뷰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These days, a lot of my favorite bakery treats come with a beautiful view. I guess a nice cafe that you go to, huh? So sometimes just sitting there with a pastry and cup of coffee feels incredibly relaxing. 그리고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한 달에 멀쩡한 날이 단 7일이라고 들었어요. 저 또한 호르몬의 영향이 강할 때 먹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라면입니다. And I've heard that because of hormonal changes, women only get about 7 completely normal days a month. So when those times hit, nothing brings instant happiness quite like a bowl of 라면. 라면이 가져다주는 또 행복과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죠. 맞습니다. 가끔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I think I love ramen too, right? But if I have too much of it, 그 일주일에 몇번 이상 먹으면은 그 라면을 또 먹는 즐거움이 먹을 때 오는 그런 즐거움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And I think a lot of us would agree with Bang, right? Bakery류, those pastries, right? Of course, you know, I mean, they say it's a car bomb. 탄수화물 뭐 이제 폭탄이라고도 많이 하시지만, you know, as long as you can kind of cut down on your carbs by not eating too much pastry, right? 근데 빵은 정말 참 포기할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1202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해 드릴까요? 맥플라이입니다. Memory Lane.

That was a couple of songs, McFly, Memory Lane, and 심규선, Lucia, 어떤 날도 어떤 말도. So getting back into our topic before the half ends, message from 5750님. 저는 매운 걸잘못 먹어서 떡볶이로 테라피는 불가능하고요. 저에게 푸드 테라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치맥. 남편이 넌 태어나서 닭은 3천 마리는 먹었을 거다라고 할 만큼 저는 닭이 좋아요. 그렇군요. I'm not really good with spicy food, so my comfort food is definitely 치맥, fried chicken and beer, of course. And my husband would say, you probably have eaten over 3,000 chickens in your lifetime. 3,000 마리면은 매일같이 한 마리씩 10년을 드신 거네요. That's doable, is it? 또 저희 동네 미슐랭 몇년 연속 선정에 빛나는 딤섬 가게가 있는데 요즘 그걸 먹으면 마음이 엄청 포근해집니다. There's also dimsum restaurant in my neighborhood, and whenever I eat their dumplings, I instantly feel warm and comforted and at peace. 저희 딸아이도 딤섬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And speaking of my daughter, her comfort food is very obvious ones. You know, those 훠궈 아니면 마라탕. 근데 너무 약간 그런 comfort food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너무 악용한다고 할까요? 너무 쉽게 그냥 먹어버린 먹음으로써 이제 좀 기분 좋아지려고. 3998님께서는 저는 집밥, 엄마 음식 너무 뻔한 답이겠지만 엄마가 담궈주신 김치입니다. For me, it's my mom's homemade 김치. 80 앞두신 엄마의 김장은 몇년전 끝이 났지만 가끔 겉절이는 여전히 만드시는데 참 이런 생각이 앞서네요. So my mom is approaching 80 now and stopped making large batches of kimchi. And she would just make fresh kimchi, 겉절이, every now and then, right? So whenever I eat it, it brings back all kinds of thoughts and memories.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장모님께서도 김치를 많이 담궈 주셨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담그실 수가 없는데 참, 집 어머니 또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김치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3, 4부에 또 바통터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런 이거튼입니다. 로켓맨.

백지영 나원주 네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네가 내린 날 is a song originally performed by 자화상, which 나원주 is a member of. 나원주 씨 또 정지찬 씨 두 분의 듀오죠. 자화상 네가 내린 날 and this one is a cover done by 백지영 and 나원주 himself. 우초옥님께서 백지영님 목소리 이 곡에 잘 어울리네요. 이런 조합이라니 깜짝이야. Right. Surprisingly, she's a great fit for this song too. Her voice. Definitely. 굉장히 다른 어떤 시너지가 있는 그런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0921님. 아까 이제 동치미, 어머니의 동치미, 열무김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 사업 아이템으로 엄마의 맛 레시피를 보존해주고 서비스까지 해주는 것을 구상할 정도였답니다. I once even thought about the business, a business that would actually preserve and recreate the, you know, mom's recipe.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엄마 음식을 굳이 이렇게까지 구현을 이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But surprisingly, people would say, "Do we really need to go that far?"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어머니 음식을 사랑하신 0921님의 그런 애정이 느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지만 않으신다면. 하지만 어머니들은 보통 힘들어하시죠. Just like Scarpadro 낙타님도 제 아들도 이거 엄마 식당 차리라고 했는데 크크크 자꾸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My son said the same thing. He told me I should open a restaurant. Why would the trying to start a business and work even during the weekends? Huh? 그냥 먹어. 무슨 장사는 무슨 그게 정답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보내주신 여러 이제 그게 있거든요. 신청곡들이 있거든요. 그 바통터치로 들어가기 전에 쿨피스님께서 제가 설마 안 듣고 있을까요? 멀티플레잉이라 글쓰기가 힘들뿐요. I'm always listening. Just I'm doing something else, so it's kind of hard for me to send messages. 제가 음식 뭐든 만들고 맛있다고 하면 스스로 팔까라고 합니다. 식당 차리지 말고 식탁만 차리기로요. So, Kulpis님 is the one who is doing that to herself.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식당 차려라고 하지 않고 만들다 보면은 she is saying to herself, maybe I should start an business, a restaurant. 그렇군요. 그렇게 또 동기부여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she tells herself, 식당 차리지 말고 식탁만 차려. Don't start a business, just set up a table, set up a dinner. 그게 현명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 듣고 그러면은 저희 바통터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ohn Parr의 곡이죠. Saint Elmo's Fire, Man in Motion.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at Patong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track, it is over to you to pick the next song to be played on air.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played. 저희 금요일 시그니처 코너죠. 바통 터치 선곡 이어달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o I've been getting a lot of song requests, and I haven't been playing them because I wanted to save them for our 바통 터치 segment. 그래서 어떤 곡을 첫 곡으로 이렇게 틀까 고민을 했습니다. And a lot of talking about food therapies and comfort food, food that make us feel better whenever we're feeling down and sad. One food that a lot of people dig is anything that's sweet. One common denominator is the sweetness, the sugar.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지 않지만 역시 이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우리 기분을 향상시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니님께서 One Sweet Day, Mariah Carey 버전이죠.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thought this song really represented the vibe of the conversation, also vibe of the food that we are talking about. 그래서 Mariah Carey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들께서 알맞게 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This one, Mariah Carey, featuring Boys to Men. How sweeter a combination can you find, right? To sing a song like this, right? Boys to Men and Mariah Carey, 그죠? 더 이상의 sweeter 한 조합은 없다. 그죠? 들어볼까요? Mariah Carey, Boys to Men, One Sweet Day.

One Sweet Day 啊，Mariah Carey Boys to Men 啊，哇，What a combination 哈啊，Boys to Men 啊，Boys to Men 자체만으로도 뭐더 이상 sweet 할 수가 없는데 Mariah Carey까지 같이 다섯 분의 어떤 환상의 harmony였습니다. 1202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적절한 그런 바통터치 시작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o, 어떤 곡으로 이어갈까요? 읽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3998님께서 Maroon 5 Sugar 이어봅니다. 많이 뻔하지만 설탕이니까요.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은 없다. So, 3998님 says, I'll follow that up with the sugar by Maroon 5. Bit predictable, maybe, but hey, it's sugar, right? As the saying goes, that the food that are good for you aren't the most delicious. Yes, that's so true. I think we have found out about that as we are talking about our comfort food today. 아까 근데 토마토하고 또 치킨 있었잖아요, 그죠?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3998님께서 두 번째 곡 연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곡으로 연결해 주실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Maroon 5입니다. Sugar.

So, we are back with our program. This is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just getting into the last 30-minute zone, last 30 minutes of live broadcast of the week. 이번 주 마지막 30분 남았습니다. So, just getting started with our song relay segment, the Baton Touch. So far, so good. Couldn't be any better, actually. Mariah Carey, Boyz II Men, One Sweet Day, followed by Sugar, Maroon 5. We have no shortages of sugar, for sure. 슈가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독더미님께서 이어주셨는데요. 달달한 거 드셨으면 커피 한 잔 드셔야죠. Okay, so we are taking a break from sugar. So if you had something sweet, you need a cup of coffee to go with it. 좋아요. 슈가 없는 그런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인가요? 그럼 커피 소년 곡 신청해 주셨는데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곡인데요. 모든 사춘기 청소년과 그 부모님께 바칩니다. 유유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한이 맺힌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는데요. This one goes out to every teenager going through adolescence and their parents who are going through it with them. 저 포함이군요, 그죠? 굉장히 와닿습니다. 좋아요. 요즘에 사춘기 아이들도 커피를 많이 먹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이제 제 커피를 약간 아빠 한 입만 약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많이 먹더라고요. I think teenagers these days are getting into coffee as well.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해야죠. 좋습니다. 독더님의 연결곡 가볼까요? 또 이 곡과 연결해 주실 분 나타나시겠죠? 커피소년입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커피 소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독더미님의 연결곡이었는데요. 와우, there is a sudden turn of vibe with our 바통터치. 갑자기 sugar comfort food에서 이제 그 사춘기 자녀. 근데 참 사춘기 자녀에게 들려주면 너무 좋을 가사이네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잘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I think 굉장히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sometimes it's just really hard to say it to them. 뭔가 이렇게 서먹한 관계가 되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Sometimes it just feels awkward to say those words to your child, right? 정말 직접 얘기해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죠? It just doesn't really come out of our mouth. In those kind of situation, I think it's good if you can have them listen to this song. This is how I feel, you know, toward you. 엄마 아빠 마음이 이래 라고 이렇게 들려주면은 좋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일리님께서 사춘기 자녀하니 신청해 봅니다. 와, 또 이런 분위기로 잠깐 바뀌네요. 좋습니다. I love it. That's the beauty of this segment, right? Take a turn for the better. And with the totally different mood and vibe. 사춘기 자녀한테 또 들려주고 싶은 곡이란 말씀이시죠? 헤일리님. 좋습니다. SES의 버전으로 듣는 곡인데요. 달리기입니다.

SES 달리기였습니다. Which was a relay song suggested by 헤일리님. 사춘기 자녀 하니까 생각이 난다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헤일리님 says 어제 학원 빠지고 야구장 갔다가 비 맞고 생지되어 돌아오신 사춘기 청소년님의 소중한 의상과 가방을 털어널며 이를 악물어봅니다. Last night, my teenage son, I'm assuming, skipped academy and went to a baseball game, got caught in the rain, and came home looking like a drowned mouse. So, as I hang up his precious outfit and bag to dry carefully, 그렇군요.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신청곡이었습니다. 베스킨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려면 의리가 있어야 하니까 켄의 내 생애 봄날은 신청합니다. If you're going to be on someone's side, you need a little loyalty too.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다고요?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켄입니다. 내 생애 봄날은.

내생의 봄날은 Ken이었습니다. Wow, we're having a very, you know, different vib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different topics and 분위기s, right? Wow, 6439님께서 이어주셨는데요. 6439님, Manhattan Transfer, Java Jive. I just oldest but goodest song. 와, 이 커피 소년으로 이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Though you must be forget me. 기억합니다. 6439님. Who introduced himself or herself as a extreme I. 굉장히 심한 I라고 해서 이렇게 곡 신청한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셨다는 메시지 몇 주 전에 보내주신 거 기억합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챌린지를 드렸었죠. I gave a little challenge to Extreme I 6439님. Maybe send a message once a week.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곡 신청 한번 해보시면은 노력하시면 어떨까라는 챌린지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곡 연결 갑니다. 6439님. 자바자이브.

Yes, Manhattan Transfer Java Jive 6439님. 아주 소중한 연결곡. Precious Relay Song. Thank you very much. 다음 주에도 한곡 부탁드리겠습니다. 6439님. Last Connection will be by 8824님께서 커피 소년 다음은 제주 소년 어떤가요? Seems like a lot of our listeners got a cue from a 커피 소년 song that we played earlier, right? Of course, 제주 소년의 귤 신청합니다. 디저트로도 완벽하니까요. Wow, what a perfect song to end today's show. Thank you.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member, cutie nam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 leave you with the 8824님's connection. And also last song of the day, 제주소년 귤.

0: 这是一座拥有约2000年历史的文明古城。
1: 这里四季分明，春夏秋冬皆有迷人的自然风景。
2: 这里充满时尚气。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这是一首一直在我的歌单当中的歌曲，黄立行 Stanley 的《黑夜尽头》，冷峻的电子摇滚风格，太帅了。

We are kicking off today's morning with Maggie Rogers on and off. Good morning to you all, morning groovers. 오늘은요, 오프닝에서 인생을 운전하는 버스로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버스. 버스가 차고지로 갈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겠죠? 내가 운전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손님인 거죠. 언젠간 또 내릴 거고 또 내릴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탈 거고요. And I like this idea because it takes some of the pressure out of relationships. Not every person is meant to stay in our lives forever, and that doesn't mean the connection wasn't meaningful. And if we are lucky, we keep meeting new people who make the journey a little more interesting.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People would just ride on the bus on and off, so when someone gets off, you just gotta wait for the new people to fill in the bus. That's just how it goes. And I think the life works the same way too. 근데 제 버스 노선은 사라진 건가? 뭔가 사람도 요즘에는 잘 안 타고 내리지도 않고.

0: 돈도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의 버스는 어떤가요?
1: Alright, let's check ou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Dr. Paper님 오셨군요. Morning!
0: 우리 반장님, Young H님,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is here saying good morning. 우리 체육부장님도, 아이고, 오셨군요. Good morning입니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1: Yeah, from what I remember, 체육부장님 took a little break yesterday because she was busy. And now you have made it to your workout. Congratulations!
0: 또 에너지 뿜뿜 하는 아침 보내시길 바라고요.
1: Happy life! Good morning, Coco님. Good morning.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Hello, everyone.
0: 다들 안녕,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들의 이 굿모닝 인사 저한테 엄청난 비타민이거든요.
1: So, that means I want to see more of that.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have a song that you want to share and listen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send in your messages.
0: 여러분들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여러분들 뭐 피곤하거나 지친 그런 날을 시작하고 계신다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에너지 뿜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이 처음부터 막 에너제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모여서 그 에너지를 발휘해보도록 할게요.
1: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now move on to MG Q&A.
0: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1: 'Of course, we can never neglect MG Q&A when it comes to Morning Groove. It is the ongoing segment since the start of the program. I ask you a question here, and your job is to answer to my inquiry, as simple as it is, everyone. So today's question will be this. Listen up.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0: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가요?
1: So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maybe, to become close to, but did? So let me know.
0: 여러분들 좀 우리가 사람들이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면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So let me give you my answer for this question.
0: 인생에서 가장 신기하게 친해진 친구. 사실 신기할 건 없는데
1: It was a long time ago, obviously.
0: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정말 옛날에, 옛날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1: There was a friend I knew since middle school, and we really didn't like each other back then. We ended up going to different high schools, so obviously we weren't close. But we ran into each other by chance at an academy, and we had a mutual friend, and we were friends with that mutual friend. And it turned out that we were actually very similar, and we became close so quickly, and now we've become one of closest friends.
0: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서로 좀 견제하고 뭔가 쟤 왜 저래? 막 이랬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연히 고등학교 때 각자 다른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둘 다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뭔가 공통점들이 하나 둘씩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완전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데 와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서로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쟤 왜 저래 이런 게 디폴트였어요. 근데 이렇게 친해졌답니다.
1: And also I have another close friend. I think, yeah, we met at TBS actually. She was a writer, I was a writer too. And we would have this writer's desk back then. So writers would work on that desk together. But normally, like, we wouldn't talk to each other that much because we were so busy preparing for our own program. But one day she approached me, that writer friend approached me and she was like, oh, do you want some cookies from Dangbox?
0: 뭐 이렇게 너 우리 카페에서 내가 사온 쿠키 하나 먹을래? 이러면서 그냥 급속도로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냥 말 놓자 이러면서 엄청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좀 계기가 이렇게 막 특별하진 않네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이웃이 됐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됐던 좀 신기하게 친해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 Actually, don't a lot of people really get close?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at their company? 뭔가 이렇게 회사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뭐 직장 상사에 대해서 뭔가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막 돈독해지고 좀 친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여러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I'm pretty sure you must have a lot of different cases. S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내가 조금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친해졌는지 저한테 오늘 얘기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Morning Groovers, I'm gonna be back to you guys after Chapel Loan, Pink Pony Club.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지 제가 너무 알고 싶거든요. So you have t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It could be your neighbor, your colleague at work, or one of your best friends that are around you, just anyone. How did you become friends? 인생에서 어떤 신기한 계기로 친해지셨나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회사 욕하다가 친해지는 경우,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정말 우연찮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So it is not my story. It's not my personal story. But I know a friend who became friends with the person who was sitting right next to her on an airplane.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우연히 장거리 비행기인데, 옆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랑 친해졌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친하게 지낸대요. 근데 남자분이래요. 그래서 이성 친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뭔가 이렇게 썸 타다가 안 돼서 친구가 된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어쨌든, 비행기 옆자리에 계신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I mean, I'm an outgoing person and extrovert myself too, but I don't know. When it comes to riding an airplane, I'd rather sleep, you know? It's the time for me to charge my energy. So, I don't want to talk to someone next to me. 저는 그래서 비행기를 어쨌든 이륙하기도 전에 좀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수 없는데, 뭐 그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약간 이런 경우는 있다. Randomly,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at Itaewon, and I met this random foreigner at a hamburger franchise, and we started talking, and it turned out that I was going to Peru in a couple of months, and he was also going to Peru for after a couple of months because he was half Peruvian. 그래서 우연히 햄버거 가게에서 만난 그 외국인이 나는 이제 한달 뒤에 페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이 페루에 계시다고 해서 페루에서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조금 신기한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친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런 계기가 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w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또 운동 열정 펼쳐주시는 체육부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거친 운동에. 거친만 보면 이렇게 또 임재범 씨가 생각이 났는데, 거친 운동에 부드러운 Shawn Mendes의 Where Were You in the Morning 노래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 노래 같이 들어보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또 에너지 뿜뿜하고 오운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this song, Shawn Mendes, Where Were You in the Morning?

And it seems like more morning groovers are here. 영신이님, 서머피디님, 굿모닝. 오늘 더 행복하세요. 맞아요. 행복 욕심 엄청나죠, 우리 모두가. 오늘은 더 행복하고 내일은 더 행복할 거고 계속 계속 우리는 더 행복할 거예요. Lovable Rosie Ha. 안녕하세요. 굿모닝이요. 오랜만이에요. 로지아님,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nd let's go back to our topic, everyone. 여러분들, 나 좀 이 사람이랑 신기하게 친해졌어요 싶은 사연 오늘 받고 있습니다.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Let's all think about this together. 자, 7677, aka 우리 사뚜기 그룹 아시죠?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요? 하고 문자가 안 보여요. 근데 박은희 팀장님 and I have been discussing about this.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특수기호를 보내주셨는데 그 특수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그 이후의 메시지가 아예 좀 안 보이나 봐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그래서 문자가 안 보입니다. 화살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It's blank. 그러니까 사뚜기 모닝그룹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의 궁금증도 해결되고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의 사연도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귀찮으시겠지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기호를 사용하시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도 읽어보고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하니까요. Okay. While Sattugi Morning Groover is probably doing that, let's move on to 체육부장님's message. This is regarding our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1년간 제 파트너이자 친하게 지낸 동료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서 너무 아쉽게 헤어졌어요. 제 동료 대신 새로 오신 분이 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그분과 베프가 되었어요. So I had a coworker who was my close friend and partner at work for a year. When the company didn't renew their contract, it was so sad to say goodbye. And there was a new partner that came in and you weren't really close in the beginning, but now became best friends. 어제 체육부장님의 그 문자도 생각이 나요. 뭔가 직장에서 좀 친하게 사람들과 지내면서 일할 맛이 난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딱 그분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그쵸? 지금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서 각자 사는 얘기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동료가 은근히 베프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easier for you to become best friend with your colleagues because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Maybe even more than your family members. 가족보다도 더 많이 사실 함께하는 게 직장

동료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Because at least you see them from like 9 to 6.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공감되는 게 되게 많으니까, 나누는 얘기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aybe they can become close friends than the friends that you met long, long time ago.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s keep talking about this. This is quite fun, 여러분.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누구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to become close to but did? Right, morning groupers. Let's now listen to a song together. This is Atomic Kitten, The Tide Is High.

And we just listened to Subby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I'm Yours by Jason Mraz. I believe that he's coming to Korea this year in November, I believe. 한국에 이제 내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11월 달인가 아마 그럴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So according to Subby, 저는 회사 커플 CC로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 맛집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녀가 가입하고 나온다고 해서 당장 갔었는데 동호회장이 서비 씨 여기 친한 사람 있어요? 그녀가 손들면서 서비 씨 저랑 친하잖아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되고 급격히 친해졌어요. 지금은 결혼 14년 차 아들 둘에 지금도 친하죠. I got married as a company couple back then. There was a gourmet club at our company and when a co-worker told me that she was joining and coming out that day, I signed up on the spot and went. And the club president asked, Mr. Subby, do you know anyone close here? And she raised her hand and said, Mr. Subby and I are close. Naturally, coming over to sit next to me and we became very, very close quickly. How romantic. So it seems like you liked her in the first place. 먼저 서비님께서 좋아하셨네요. 그쵸? 뭐? 그녀가 지금 동호회 가입한다고? 나도 갈래. 이러면서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먼저 좋아하셨네요. 얼레리 꼴레리. 회사 동호회에서 이렇게 또 친해지셨구나. 회사 동호회, 맛집 동호회 있고 참 좋네요. 와, 이런 동호회 있으면은 은근히 또 사내 커플도 많이 탄생할 것 같고 그런데, 그쵸? 일부러 막 이렇게 장려를 하나 회사에서? 우리 이제 사내 커플들 많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들 회사 오래오래 다녀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호회 주시는 건가? And the message continues. 참고로 그날 그녀가 제 이상형을 물어봤고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쁘고 말 잘 통하고 저보다 센스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녀를 바로 말한 거였어요.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저 결혼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라고. So she asked about her, the ideal type of Subby님 and I responded the person who's good looking, who's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and who really had some good sense. And she first figured that, oh my gosh, I'm not gonna be able to get married. But it was actually her. You were, 그러니까 이상형 너야 뭐 이런 거 하셨어야죠. 이렇게 메이크하게 말씀하시니까. 내 이상형 내 앞에 있잖아. 내 이상형은 인형, 미인형, 너. 죄송해요. 저 좀 주책 맞죠? 어떡해. 이렇게 또 우리 서비님의 로맨틱한 회사 CC 커플 탄생 스토리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된 계기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정하실 말씀 없으시면 뭐 남편, 아내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런 얘기도 은근히 신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듣기에는. So I want to continue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or couples with?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Coco also has her own response for this. 덕질하다가 친해진 덕친이요. 친구나 형제보다 마음이 더 통하는 찐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하루가 모자라는 신기한 사이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벗을 만나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손태진의 리메이크 앨범 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 아쉽지만 이 곡이 아직 저희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한번 고려해보도록 할게요. So according to Coco님, a fanmate that I became friends with through fangirling, we've become a real true fan who connects with me even better than my actual friends or siblings. And we are in this amazing relationship where a whole day isn't enough when we talk about the person that we both love. 그러니까 가뜩이나 내가 독질하는 것 자체도 막 좋아 죽겠는데 그 마음을 막 이해하고 같은 포인트에서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이거 봤어? 저 사람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은 더없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덕질하는 대상이 내 인생에 엄청 큰 행복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준다? 야, 이건 끝난 거예요. 베프예요, 베프. I actually have this experience too. 저도 팽질하면서 이제 덕질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제 문제는 제가 금방 탈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친구의 공감대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So I do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but my problem is that I stop fangirling very, very quickly and I move on to another idol or like a band group. So that is the problem. I cannot maintain that relationship as long as I can. 이게 또 꾸준함이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first half of the morning groove is over, and we are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어디 가지 마세요. I'll be back to you guys. Stay tuned. This is the Cardigans Carnival.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everyone. Let's see who are here listening to the most fascinating program ever, Morning Groove. 우리 Park DS, Morning Groover. 탄차에서 라디오로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로 듣고 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쭉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basically tuning in on YouTube live stream as well. You've been listening to the radio all the time. And I guess it's your first time ever. It's pretty fun, isn't it? 제가 앞으로 쭉 이걸 좀 더 강조해서 읽었어요. 정말 쭉 하고 싶은 마음에. 왜 이렇게 꽥꽥거리는 소리가 나지? 하진님, 출근 중에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출근 중이시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셔야 제가 또 잘 듣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 하진님 감사해요. 제가 덕분에 하진님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출근 잘 하시고요. Okay,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topic because I'm still curious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r couples with? 내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졌어요. 나 이 사람이랑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친해졌어요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Just like our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who has responded. 안녕하세요. TBS EFM의 꽃피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저는 PC방에서 알바하다 만난 친구인데요. 일도 일주일 정도밖에 같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같이 일한 또 다른 친구는 제 와이프가 되었네요. 오, 뭐야? 생각해보니 이 PC방이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거북이 비행기 신청하신다고 So for me, it's a friend that I met while working part-time at an internet cafe. We only worked together for about a week, but now they have become my closest friends of 20 years. And another friend who worked with us at that time, they've now become my wife. And thinking about it now, that internet cafe seems to have brought so many precious relationships into my life. 그 PC방 터가 좋네요. PC방에서 이렇게까지 와이프까지 만날 일인가요?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길게 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PC방에서. 무슨 게임 뭐 대회라도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일이 별로 없었나? 안 바빴어요 별로? 이제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셨나? 진짜 신기하다. 그럼 세 분에서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시고 막 그러겠어요. 그쵸? 옛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겠다. 근데 PC방 자체에선 별로 할 얘기가 없겠네요. 일주일밖에 안 계셔가지고. Thank you for sharing this story.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 이제 볼까요? 드디어 이제 그 특수기호 문자 삭제하시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문자가 보입니다. Finally, we're able to read clearly of 사뚜기 그룹's message. So let's go ahead. 사뚜기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 아 이거였구나. 바로 모닝그루브입니다. 출장 중에 라디오를 잘 듣는데 서울 방향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이제는 계속 막 신기하게 많이 친해지는 이 느낌이라고 해주셨어요.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A wider shade of pale 보내주셨는데 Morning Groove. 아, 이걸 완전 제가 간과하고 있었군요. So basically, 사뚜기 Morning Groove said that the most fascinating way I've ever gotten close to something is definitely the program Morning Groove that I'm listening to. I listen to the radio a lot and quite often when I'm away on business trips and I stumbled upon it by pure chance while tuning the dial on my way up to Seoul. 이런 또 우연한 계기 맞네요. 어? 모닝그루브 막 추천받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막 채널을 돌리고 돌리다가 어? 이 이상한 여자는 누구지? 이러면서 어? 뭐? 모닝그루브? 뭐? 모닝 뭐? 모닝그루브? 그루브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질문을 바꿀 거 같다 여러분들. 모닝그루브 어떻게 또 친해지셨는지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친해지셨겠죠? 그쵸? 뭐 채널을 돌리다가 아, 라디오가 참 이게 감성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요즘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또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종종 듣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Thank you for letting me this know.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사연 기다리고 있겠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a segment. 오늘은 막 새로운 코너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거를 조금 부활시켰습니다. So it's kind of a resurrection of the past segments that you guys used to enjoy. I really hope you guys enjoy it today as well. So I'll be back for that after listening to 사뚜기 Groover's song request. This is Porco Harum, A Whiter Shade of Pale.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ince we get to have three live shows a week, this segment is back, Morning Groovers, because I know that you guys used to enjoy this segment, and so did I.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코너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생방하면 또 좋아하시는 코너도 소환을 해야죠. 그래서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There are so many remakes out there. 리메이크 곡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And sometimes we'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n original version. 여러분,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하는 저잖아요. 그래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그 경계를 우리가 마구마구 넘나들 수 있는 그 코너입니다. So this is how the segment goes.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이제 바빠지셔야 됩니다. 알바생들이 여기서 딱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R&R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를 맞춰주신 다음에 내가 그 원곡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고 있는 것 뭐 자유롭게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고품격 있게 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our part-timers,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musician all together.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called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to you.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뭔가 쩌렁쩌렁 이렇게 부르기 참 좋거든요. Sinead O'Connor. 이분이 좀 이 노래 부른 걸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s version of Nothing Compares to You. But did you guys know that this is a remade version? 이거 리메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Easy peasy. 자, 여러분들 알아요. 그냥 맞추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 알아요. I know it's hard. I know it's difficult. So I know it's high level. So I'm obviously gonna be a kind DJ to give you a hint. 또 여러분 친절한 썸머가 친절한 힌트 드릴게요. 오늘도 나갑니다. 이유식 힌트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이유식 힌트입니다. And the hint will be shared in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altogether. 굉장히 또 친절한 썸머시죠? 자, 힌트는요. 이 원곡자의 가수의 직업은 이 직업은 가수가 맞아요. 이 원곡자의 직업은 가수가 맞고요. 자, 굳이 신분으로 따지자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뭐 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님들이 엄청 이 사람을 좋아해요. 예, 아주 미쳐요, 미쳐. So, this is my hint for you. Cinderella would probably know the answer because she just loves this man. She always waits for him. She always thinks about him. Let's just call him Cinderella's own boyfriend. 신데렐라의 남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남친 누굴까요? So that is the hint. So everyone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Sinead O'Connor의 Nothing Compares To의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o let's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 Nothing Compares To You.

워터탱크님이 많이 들은 곡인데 가수를 몰라요라고 하셨는데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know the musician or not because that's where you learn.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음악 지식을 쌓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몰랐던 대신에 듣고 나서 나중에 자랑하시는 거죠. 너 이거 원곡자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Okay, are you guys all taking your guesses? 뭐 어렵나 봐요. 우리. 제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anyways,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우리 선생님께서, 꺄! 이게 얼마만인지, 리메이크 리와인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완전 좋아. Looks like you have been enjoying this segment, Sunset Morning Groover. 정답은, 프린트? 인쇄? 라고 해주셨는데, 아, 뭐 근접해요. 그쵸? 일부러 이러신 것 같긴 한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또 이렇게 힌트 제공 알바까지 지원해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 신데렐라 남친, 크크크크, 프린스죠. 프린스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Cinderella's boyfriend, princess's boyfriend. 프린스죠. 예, 공주님의 남친, 신데렐라의 남친, 뱃살공주의 남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남친, 만인의 남친이에요. 그러면 뭐지? 3437 said, Prince. I always wanted to be prince, but reality, I'm a slave. Slave of money and love. Let's hope bright future to be a prince one day. I know, we always dreamed about it, right? I always wanted to become a princess, but now I'm a slave of companies, of work, money. Yeah, 이게 뭔가 slave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만큼은 공주 왕자님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공주 마인드, 왕자 attitude 갖추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도록 하고요. So the answer is Prince, everyone. Prince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Nothing Compares to You가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자가 프린스고요. A lot of people actually associate this song, Nothing Compares to You, with Sinead O'Connor because that is like the most well-known and popular version. But the song was actually written by Prince too back in 1984. 8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And it was first released back in 1985 by his side project band, The Family, and largely went unnoticed at the time. And to give you some fun fact about this song, Prince reportedly wrote and recorded the original demo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노래를 녹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짧게 이거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한것 같아요. Showing just how effortlessly great songs sometimes come together. 그러니까 이런 명곡들이 사실 나타나고 이제 나오고 탄생하는 데에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f you have watched the music video of Sinead O'Connor's version, the tears that actually appear near the end of the video were actually genuine. 이게 시네이드 오코너가 이 뮤직비디오 끝부분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연기 눈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O'Connor later revealed that she was actually thinking about her late mother while filming the scene. So that is the story behind that. And yes, the legend Sinead O'Connor sadly passed away back in 2023. 벌써 2년이 됐네요. 3년이 다 돼가네요. But even today, when people hear Nothing Compares to You, here is often the first voice that comes to mind, which is by Sinead O'Connor. 그래서 시네이드 오코너 목소리가 더 익숙하지만 프린스 버전

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이게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곡도 좀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So we are here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full version of this song by the original musician. 우리 백설공주의 남친 프린스의 버전도 함께 들어볼 거예요. So if you have any stories that you want to add on to this remake process by Sinéad O'Connor or by Prince, let me know. 또 우리 프린스나 스네이드 오코너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Now it is time for us to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 Let's have a listen to Prince's version. Nothing compares to you.

Alright, morning groovers. I'm back to you guys, and let's have a read to your messages. 우리 GOD 팬 morning groover 반가워요. GOD, Summer PD님, good morning이에요. 이 노래 한국 노래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이제 나를 바라봐. 왁스 노래였던 것 같아요라고. 이것도 원곡 소개인가요? 아, 지오디 팬 모닝 그룹어.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리메이크 리와인드 연장선이 돼버렸잖아요. 아, 다음 주에 뭐 하지? 왁스 가수가 2000년에 오빠라는 곡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신디 러퍼의 She Bop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죠. 샘플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예, 재밌죠? 예. 어? 이 노래? 이 노래? 했는데 사실 원곡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hat is the beauty of Remake Rewind, everyone. Dozing, Morning Groover said. The Morning Groove show is miraculous. Miraculous, that's such a fabulous word. Thank you, thank you. You're miraculous. Dozing,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kind word. Okay, 우리 계속해서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Let's continue now talking about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kay, let's start with 1825 Morning Groover. 저는 일본 여자친구와 2년 국제연애 중에 코로나로 완전히 락다운돼서 외국인들의 입국이 불가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혼인신고였어요. 아이 낳고 6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So I was in a long-distance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a Japanese girlfriend for 2 years. Then COVID hit, causing a complete lockdown where foreigners weren't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So the only way for us to see each other was to register our marriage, and now we have a child and have been living happily together for 6 years. 그런 방법이 있었죠. 사랑은 코로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딱 해버리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제 친구도 국제 커플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이게 꼭 락다운이 아니어도 once you have to go through that whole visa process, it's not easy for an international long distance relationship to be maintained. 그래서 제 친구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So she wasn't planning on getting married. She thought that it was unnecessary.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쭉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뭐 한 3개월 있다가 해외에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됐던 거죠. So she thought it was unnecessary. 막 같은 지구인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들락날락해야 돼? 우린 함께 있어야 돼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혼인신고가 굉장히 또 파워가 센 것 같아요. The power of getting married, right? Kim's fan morning group은요. 21년 전에 군 복무 시절 주말에 외박을 나가서 나이트클럽에서 한 무리의 여자분들과 합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의 와이프고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Wow. 21 years ago during my military service, I went out on a weekend pass and joined a table with a group of women at a nightclub. Ooh. And one of them is now my wife and we are living happily with 2 kids. 되게 놀랍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은근히 많다고 전 들었어요.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가 꽤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들린 이유가 다들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말씀들 안 하고 민망하시니까 우리 킴스팸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은근히 많다고 해요. 뭐 알게 뭐예요? 밖에 계신 뭐 바구니 진장님?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웃음을 짓는데 이게 은근히 막 우린 소개팅으로 만났어 라고 했는데 절반은 아마 나이트에서 만난 경우도 있을걸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뭐 놀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야말로 찐 자만추 아닌가요? 그쵸? 뭐 소개팅이 아니고 입만추가 아닌 자만추인 거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OD 팬 모닝 그룹어. 아, 우리 남편이요.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멀리서 인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라고. So you met your husband at your friend's wedding and he was saying hello from a very far distance. 근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GOD 팬 모닝 그룹어한테 인사를 이렇게 건네신 건가? 아니면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하신 그 모습에 반하신 건가? 그게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지우대 팬님께 인사한 거가 안녕 안녕 나 여기 있어 헬로 막 이러면서 막 나 좀 바라봐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눈빛 교환을 하신 건가 그게 궁금한데
우리 558모닝 그룹어. 굿모닝. 오늘따라 상큼한 서머 PD님 목소리와 좋은 음악을 들으니 출근길이 지루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해외에 살아서 잘 만나지 못하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연락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부 제 인생 덕질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 벌써 10년 이상이 된 오랜 인연들입니다.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중에 가장 오래된 25년지기 친구를 만나게 된 가수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So even though I have lived abroad and we didn't get to meet often, I have friends who always contact me whenever I visit Korea. They're all precious relationships that I met through the biggest fandoms of my life, and they're such grateful friends who never forget to reach out even when the artist I like changes. 우리 뮤지컬 러버 모닝 그룹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건 진짜 의리다.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 저처럼 막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주고 그만큼 또 우정이 더 소중한 거였던 거겠죠. 그죠? 우리 뮤지컬 러버는 누가 그렇게 좋으셨고 지금은 누가 좋으신가요? 더 너츠를 그러면 덕질을 하셨을 때 만나셨던 분이겠네요. Thank you for sharing this. 아, 그리고 우리 GOD팬 모닝 그룹께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GOD팬 actually responded to my question. 후자예요. 사람들한테 인사요. 저는 그때 모르는 사이였으니라고. So basically, I guess you fell in love with your husband, seeing him saying hello to the people that he's been meeting with. 그러니까 인사를 너무 잘하고 그런 밝은 모습에 우리 GOD 팬 모닝그룹께서 반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저 남자 뭐지? 이랬는데 그게 또 남편이 된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내가 눈여겨봤던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Morning Groovers, this is fun.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알게 되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되게 소중하죠? 아까 버스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처럼 지금 내 곁에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So the passengers who are on the bus that you're driving right now at this moment are the most precious people in your life, so let's appreciate them more and more. Okay, this song is going out to our musical lover so that we can let our musical lover think about this person's good friends. This is The Nuts. 사랑해, 바보!

I finally got to read Minjun and Lina Mom's message before the show is over. 우리 민준 리나 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피디님, 저는 오늘 기상 시간부터 라디오 틀어놓고 이동 중에도 듣고 있답니다. 드디어 짬이 나서 문자 보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싫은데 날이 너무 좋아요. So you're listening with Minjun이 right now at the same time. 민준이와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민준, hi! Hello, good morning. This is Summer Emo, Eat the Mo.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공부 다 했으면, 할 거 다 했으면 또 열심히 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민준 리나맘님, 이렇게 짬내서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영H님께서는 This is regarding MG Q&A. 제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은 여기 계신 모닝그루버님들 아닐까요? 크크, 그런데 아무도 얼굴을 몰라. So yeah, you got to get along with the peop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here. And we do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카톡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그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 그룹을 검색하시면 막 침묵을 막 쌓으시면서 거기서 막 사진도 보내시고 강아지 사진도 공유하시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해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근데 프로필 사진도 안 해놓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We always have this sharing our like, common thing that we'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ll together. 함께 이제 모닝 그루브를 듣고 모닝 그루브 유니버스를 형성하고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하나로도 되게 충분하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Benny said, good morning. I think for me, a lot of some listener friends and radio hosts from another stations, I have been a bit close with them. So yeah, I enjoy learning Korean language. Benny, big thanks to you all the time. 이렇게 뭐 항상 필리핀에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라디오를 매일 듣기가 쉽진 않아요. I believe that it's not easy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and everything, but I can definitely feel your passion of learning Korean. And if you have this kind of passion and if you have this kind of consistency, you're gonna be an expert in Korean. 우리 내년에는 이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Benny? What do you think?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stories today. You guys made my day once again. And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and morninggroove.tbs. 우리 TBS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Yuna, 비밀번호 486.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Bye.

Michael Bolton,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to get us started on this Friday morning.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a Friday, June 5th, first Friday of the month of June, and it is almo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megahertz.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through our real time stream. And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we have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drop by anytime. You can share with us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a random morning moods, or even simple check-in. True check are always welcome here. So please visit us there as well.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don't worry, because we'll be waiting for you with our rerun at 6 p.m. and also one more rerun at 2 a.m. the next morning. Hope you're having a good Friday morning. 우리는 마음이 우울할 때나 또는 뭔가 절망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별 이유 없이 마음이 휑할 때 그럴 때 있죠. 그런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When we're feeling down, stressed, or emotionally exhausted, or you know, whatever that is causing you, causing your mind to really feeling sad, I think most of us have our own way of coping. 참 다행이죠.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조금 힘든 마음을 잊을 수도 있고 잠시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방법들도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나 마음이 괜찮아지더라. And thankfully, we usually know ourselves well enough, I think, to know what helps. Sometimes, just a small comfort can make a difficult day feel a little easier. 그 중에 정말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 치료입니다. Food therapy이죠. One of the simplest forms of giving us that comfort is through food therapy. Therapy, I guess, not in the medical sense of therapy, but in the emotional sense. 물론 그 음식에 이제 포함된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I think mostly it's mental and emotional comfort that we are getting by eating certain food.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이제 감정적인 위안을 얻는 거죠. 의학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감정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Food therapy. 생각해 보면은 뭐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그 음식이 맛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배를 채우기 위한 배를 채우기 때문만이 아니고 음식에는 여러 가지 뭐 맛, 향, 추억, 사람, 장소도 함께 담겨져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food doesn't just fill our stomachs. It often comes with you know, memories of people, places and feelings attached to it.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든 날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먹고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학창 시절 먹던 soul food 그런 간식, street food을 먹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죠. You know, that's why a bowl of hot soup can be comforting on a hard day, or just a favorite childhood snack can instantly make us feel better. 이 나라마다 이 어떤 음식이 언급이 되는지를 봤더니 굉장히 또 다르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뭐 라면, 떡볶이, 그죠? 김치찌개 같은 음식이 이 대표적인 comfort food라고 할 수 있죠. In Korea, I think we all know that, you know, 떡볶이, 라면, or, you know, 김치 soup are those food that are considered comfort food, soul food, right? I guess, coincidentally, they are all bad for our health, except for maybe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아니지만,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정신 건강에는 참 좋은 음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맥앤 치즈 같은 음식들이 그런 음식으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치킨 수프, 또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이 이제 대표적인 컴포트 푸드로 꼽히죠. In the U.S. is often mac and cheese, chicken soup and ice cream. Mac and cheese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음식으로 mac and cheese를 먹으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영국에서는 아마도 이제 fish and chips 아니면은 따뜻한 차한잔 그런 음식들이 이제 위안이 되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In the UK, fish and chips, right? It's all about the fish and chips, I think, when you talk about UK food, huh? There must be other food other than the fish and chips, right? And a cup of tea, I think, that is for UK as well. Popular choices there. 그래서 이제 food therapy의 핵심은 이제 좀 의식적으로 즐기는 거이죠.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I think the key to this food therapy is moderation, right? It should make you feel better, but not put you into a food coma. 너무 많이 드셔서 이 food coma가 오면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지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의 food therapy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what is your personal food therapy? What food always, without a fail, brings you comfort? 다들 이런 음식 하나씩 있으시죠? 굉장히 기분이 허하고 우울할 때 나는 꼭이 음식을 먹는다. 그런 음식이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로 오늘, 금요일, 프로그램 같이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부드럽게 주말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는요, 샵 1013, 유료 문자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글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You give me something.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드셨습니다. 독터미님께서는 오늘 들려주시는 두 곡 모두 사랑스럽고 기분 좋아지는 곡들이에요. First track was Michael Bolton,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And what you just listened to,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I'm just doing my job, I guess, as a music therapist. We're talking about food therapy. 오늘은 이제 음식을 통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you know, my job as a producer and DJ of a music show is, of course, bring you comfort and joy through music. 또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feel like I'm doing my job really well.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So, talking about the food therapy, 오늘은 이 음식 얘기로 한정을 한번 해볼까요? And as you know, we have a 바통터치 segment coming up in the second hour of the show. So I'm saving all your request song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바통터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청곡 보내주시면은 다 save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곡으로 시작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곡들을 제가 선정해서 바통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feel free to send your stories and also song request as well. So, 여러분만의 food therapy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s your personal food therapy? What food always brings you comfort? 그런 음식은 참 많겠죠. Personally, I think it used to be for me 그 달고나 라떼 커피 있죠. Whenever I was feeling really down, I always turn to 달고나 커피. Not anymore. I don't really drink that anymore. 더 이상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딱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I think a couple of years ago when it was really you know, trendy. 그 당시에는 그 아주 너무 달잖아요. 그죠? 달고나 커피. 근데 그 단맛이 너무 기분 좋은 단맛이라고 할까요? 근데 I guess my taste buds also change.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게 안 땡기더라고요. 유행이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So, 여러분만의 food therapy,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사연 이미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할까요? 8입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

달콤한 나의 도시. It happens that a lot of comfort foods are also sweet food, huh? I think there may be a physical, medical reason for it. 초콜릿을 먹으면 뭔가 기분 좋아지는 성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I think in a way, it is not just the mental, but the medical and the physical and biological, I think. 스카프들은 낙타님께서 이 건강식이 위안식이면 참 좋으련만. If only healthy food could be comfort food. 대부분 guilty pleasure급 헤비 음식들로만 유유 달고 짜고 기름진. So somehow comfort foods always seem to be those guilty pleasures, you know, sweet, salty, and loaded with the calories. Chocolate, ice cream, 감자칩. You know those usual suspects, right? I know. Just 참. 건강식이 위안식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Earlier, I said, food therapy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이 감정적인 위안 것이라는 말이죠. 그 설명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런 설명 뒤에는 이 implication이 있다는 게, 감정적인 위안. 우리 몸에 위안을 주는 음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힌트가 담겨져 있기도 하죠. So, simplest form of comfort being the food therapy. So, not in the medical sense, but in the emotional sense. 그렇기 때문에 that's why I said that it has to be done in moderation. 약간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몸에 어떤 상당한 어떤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달래는 그런 정도의 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카프드루 닥터님. 하지만 그걸 먹는 시간 동안에는 좀 그래, 오늘은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먹자, 오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먹자. Just let this be a cheating day. 그죠?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도 일주일에 한번꼭 cheating day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They say, even if you are in the middle of a cheating day, right? It is actually effective diet. To have one cheating day where you can eat freely and then, get back to your sort of rigid, diet schedule. 그런 의미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cheating day는 허용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몸에 안 좋은 음식

이래도 우리 마음에 좋으면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일 수 있죠. 너무 많이 말이 길어졌나요? 이 신청곡까지 주셨는데 제가 바통터치를 위해서 세이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 is all about the food therapy. What food brings you comfort and happiness?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2부에서는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ting, One Fine Day.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concerts. 3998님께서 비 오고 한풀 사그라든 더위에 맑은 공기 속 하늘 사진 찍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서 이큐피디님, 큐티님들 반갑습니다.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문자로 사진 보내주시면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데 100원의 문자 용료를 내시면서 또 이렇게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 Judging from the building, looks like summer in 용산.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998님. 1202님께서는 요즘엔 제가 좋아하는 베이커리류들이 좋은 뷰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These days, a lot of my favorite bakery treats come with a beautiful view. I guess a nice cafe that you go to, huh? So sometimes just sitting there with a pastry and cup of coffee feels incredibly relaxing. 그리고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한 달에 멀쩡한 날이 단 7일이라고 들었어요. 저 또한 호르몬의 영향이 강할 때 먹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라면입니다. And I've heard that because of hormonal changes, women only get about 7 completely normal days a month. So when those times hit, nothing brings instant happiness quite like a bowl of 라면. 그죠? 라면이 가져다주는 또 행복과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있죠. 맞습니다. 가끔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I think I love 라면 too, right? But if I have too much of it, 그 일주일에 몇번 이상 먹으면은 그 라면을 또 먹는지 즐거움이 먹을 때 오는 그런 즐거움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And I think a lot of us would agree with 빵, right? Bakery류, those pastries, right? Of course, you know, I mean, it's a, they say it's a carb bomb. 탄수화물 뭐 이제 폭탄이라고도 많이 하시지만, you know, as long as you can kind of cut down on your carbs by not eating too much pastry, right? 근데 빵은 정말 참 포기할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1202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해드릴까요? 맥플라이입니다. Memory Lane.

That was a couple of songs. McFly, Memory Lane, and 심규선, Lucia, 어떤 날도 어떤 말도. So getting back into our topic before the half ends, message from 5750님. 저는 매운 걸잘못 먹어서 떡볶이로 테라피는 불가능하고요. 저에게 푸드 테라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치맥. 남편이 넌 태어나서 닭은 3천 마리는 먹었을 거다라고 할 만큼 저는 닭이 좋아요. 그렇군요. I'm not really good with spicy food, so my comfort food is definitely 치맥, fried chicken and beer, of course. And my husband would say, you probably have eaten over 3,000 chickens in your lifetime. 3,000 마리면은 매일같이 한 마리씩 10년을 드신 거네요. That's doable, is it? 또 저희 동네 미슐랭 몇년 연속 선정에 빛나는 딤섬 가게가 있는데 요즘 그걸 먹으면 마음이 엄청 포근해집니다. There's also dimsum restaurant in my neighborhood, and whenever I eat their dumplings, I instantly feel warm and comforted and at peace. 저희 딸아이도 딤섬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And speaking of my daughter, her comfort food is very obvious ones. You know, those 훠궈 아니면 마라탕. 근데 너무 약간 그런 comfort food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 너무 악용한다고 할까요? 너무 쉽게 그냥 먹어버린 먹음으로써 이제 좀 기분 좋아지려고. 3998님께서는 저는 집밥, 엄마 음식 너무 뻔한 답이겠지만 엄마가 담궈주신 김치입니다. For me, it's my mom's homemade kimchi. 80 앞두신 엄마의 김장은 몇년전 끝이 났지만 가끔 겉절이는 여전히 만드시는데 참 이런 생각이 앞서네요. So my mom is approaching 80 now and stopped making large batches of kimchi. And she would just make fresh kimchi, 겉절이 every now and then, right? So whenever I eat it, it brings back all kinds of thoughts and memories.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장모님께서도 김치를 많이 담궈 주셨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담그실 수가 없는데 참, 집 어머니 또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김치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3, 4부에 또 바통터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런 이거튼입니다. 로켓맨.

백지영 나원주 네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네가 내린 날 is a song originally performed by 자화상, which 나원주 is a member of. 나원주 씨 또 정지찬 씨 두 분의 듀오죠. 자화상 네가 내린 날 and this one is a cover done by 백지영 and 나원주 himself. 오초옥님께서 백지영님 목소리 이 곡에 잘 어울리네요. 이런 조합이라니 깜짝이야. Right. Surprisingly, she's a great fit for the song too. Her voice. Definitely. 굉장히 다른 어떤 시너지가 있는 그런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0921님. 아까 이제 동치미, 어머니의 동치미, 열무김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 사업 아이템으로 엄마의 맛 레시피를 보존해주고 서비스까지 해주는 것을 구상할 정도였답니다. I once even thought about a business that would actually preserve and recreate, mom's recipe.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엄마 음식을 굳이 이렇게까지 구현을 이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But surprisingly, people would say, "Do we really need to go that far?"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어머니 음식을 사랑하신 091님의 그런 애정이 느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지만 않으신다면. 하지만 어머니들은 보통 힘들어하시죠. Just like 스카프 들은 낙타님도 제 아들도 이거 엄마 식당 차리라고 했는데 크크크 자꾸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My son said the same thing. He told me I should open a restaurant. Why would trying to start a business and work even during the weekends, huh? 그냥 먹어. 무슨 장사는 무슨 그게 정답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보내주신 여러 이제 그게 있거든요. 신청곡들이 있거든요. 그 바통터치로 들어가기 전에 콜피스님께서 제가 설마 안 듣고 있을까요? 멀티플레잉이라 글쓰기가 힘들뿐요. I'm always listening. Just I'm doing something else, so it's kind of hard for me to send messages. 제가 음식 뭐든 만들고 맛있다고 하면 스스로 팔까라고 합니다. 식당 차리지 말고 식탁만 차리기로요. So, Kulpis님 is the one who is doing that to herself.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식당 차려라고 하지 않고 만들다 보면은 she is saying to herself, maybe I should start a business, a restaurant. 그렇군요. 그렇게 또 동기부여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she tells herself, 식당 차리지 말고 식탁만 차려. Don't start a business, just set up a table, set up a dinner. 그게 현명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 듣고 그러면은 저희 바통터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ohn Parr의 곡이죠. Saint Elmo's Fire, Man in Motion.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at Patong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track, it is over to you to pick the next song to be played on air.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played. 저희 금요일 시그니처 코너죠. 바통터치 선곡 이어달리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o I've been getting a lot of song requests, and I haven't been playing them because I wanted to save them for our 바통터치 segment. 그래서 어떤 곡을 첫 곡으로 이렇게 틀까 고민을 했습니다. And a lot of talking about food therapies and comfort food, food that make us feel better whenever we were feeling down and sad. One food that a lot of people dig is anything that's sweet. One common denominator is the sweetness, the sugar.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지 않지만 역시 이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우리 기분을 향상시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니님께서 One Sweet Day, Mariah Carey 버전이죠.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thought this song really represented the vibe of the conversation, also vibe of the food that we are talking about. 그래서 Mariah Carey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들께서 알맞게 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This one, Mariah Carey, featuring Boys to Men. How sweeter a combination can you find, right? To sing a song like this, right? Boys to Men and Mariah Carey, 그죠? 더 이상의 sweeter 한 조합은 없다. 그죠? 들어볼까요? Mariah Carey, Boys to Men, One Sweet Day.

One Sweet Day, Mariah Carey, Boys to Men. 와, what a combination, huh? Boys to Men. Boys to Men 자체만으로도 뭐, 더 이상 스윗 할 수가 없는데, Mariah Carey까지 같이 다섯 분의 어떤 환상의 하모니였습니다. 1202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적절한 그런 바통터치 시작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o, 어떤 곡으로 이어갈까요? 읽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3998님께서 Maroon 5 Sugar 이어봅니다. 많이 뻔하지만 설탕이니까요.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은 없다. So, 3998님 says I'll follow that up with the sugar by Maroon 5. Bit predictable, maybe, but hey, it's sugar, right? As the saying goes, that the food that are good for you aren't the most delicious. Yes, that's so true. I think we have found out about that as we are talking about our comfort food today. 아까 근데 토마토하고 또 치킨 있었잖아요, 그죠?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3998님께서 두 번째 곡 연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곡으로 연결해 주실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Maroon 5입니다. Sugar.

So, we are back with our program. This is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just getting into the last 30-minute zone, last 30 minutes of live broadcast of the week. 이번 주 마지막 30분 남았습니다. So, just getting started with our relay, song relay segment, the Baton Touch. So far, so good. Couldn't be any better, actually. Mariah Carey, Boyz II Men, One Sweet Day, followed by Sugar, Maroon 5. We have no shortages of sugar, for sure. 슈가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독더미님께서 이어주셨는데요. 달달한 거 드셨으면 커피 한 잔 드셔야죠. Okay, so we are taking a break from sugar. So if you had something sweet, you need a cup of coffee to go with it. 좋아요. 슈가 없는 그런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인가요, 그럼? 커피 소년 곡 신청해 주셨는데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곡인데요. 모든 사춘기 청소년과 그 부모님께 바칩니다. 유유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한이 맺힌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는데요. This one goes out to every teenager going through adolescence and their parents who are going through it with them. 저 포함이군요. 그죠? 굉장히 와닿습니다. 좋아요. 요즘에 사춘기 아이들도 커피를 많이 먹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이제 커피를, 제 커피를 약간 아빠 한 입만 약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많이 먹더라고요. I think teenagers these days are getting into coffee as well.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또 어떡해요. 먹으라고 그래야죠. 좋습니다. 독더님의 연결곡 가볼까요? 또 이 곡과 연결해 주실 분 나타나시겠죠? 커피소년입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커피 소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독더미님의 연결곡이었는데요. 와우, there is a sudden turn of vibe with our 바통터치. 갑자기 sugar comfort food에서 이제 사춘기 자녀. 근데 참 사춘기 자녀에게 들려주면 너무 좋을 가사이네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잘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I think 굉장히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sometimes it's just really hard to say it to them. 뭔가 이렇게 서먹한 관계가 되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Sometimes it just feels awkward to say those words to your child, right? 정말 직접 얘기해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죠? It just doesn't really come out of our mouth. In those kind of situation, I think it's good if you can have them listen to this song. This is how I feel, you know, toward you. 엄마 아빠 마음이 이래 라고 이렇게 들려주면은 좋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일리님께서 사춘기 자녀하니 신청해 봅니다. 와, 또 이런 분위기로 잠깐 바뀌네요. 좋습니다. I love it. That's the beauty of this segment, right? Take a turn for the better and with the totally different mood and vibe. 사춘기 자녀한테 또 들려주고 싶은

곡이란 말씀이시죠? 헤일리님. 좋습니다. SES의 버전으로 듣는 곡인데요. 달리기입니다.

SES 달리기였습니다. Which was a relay song suggested by 헤일리님. 사춘기 자녀 하니까 생각이 난다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헤일리님 says 어제 학원 빠지고 야구장 갔다가 비 맞고 생지되어 돌아오신 사춘기 청소년님의 소중한 의상과 가방을 털어널며 이를 악물어봅니다. Last night, my teenage son, I'm assuming, skipped academy and went to a baseball game, got caught in the rain, and came home looking like a drowned mouse. So, as I hang up his precious outfit and bag to dry carefully, 그렇군요.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신청곡이었습니다. 베스킨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려면 의리가 있어야 하니까 켄의 내 생의 봄날은 신청합니다. If you're going to be on someone's side, you need a little loyalty too.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다고요?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켄입니다. 내 생의 봄날은.

내생의 봄날은 Ken이었습니다. Wow, we're having a very, you know, different vib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different topics and 분위기s, right? Wow, 6439님께서 이어주셨는데요. 6439님, Manhattan Transfer, Java Jive. I just oldest but goodest song. 와, 이 커피 소년으로 이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Though you must be forget me. 기억합니다. 6439님. Who introduced himself or herself as a extreme eye. 굉장히 심한 eye라고 해서 이렇게 곡 신청한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셨다는 메시지 몇 주 전에 보내주신 거 기억합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챌린지를 드렸었죠. I gave a little challenge to

Extreme I 6439님. Maybe send a message once a week.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곡 신청 한번 해보시면은 노력하시면 어떨까라는 챌린지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곡 연결 갑니다. 6439님. Java Jive.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

0: 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1: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We are kicking off today's morning with Maggie Rogers on and off. Good morning to you all, morning groovers. 오늘은요, 오프닝에서 인생을 운전하는 버스로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버스. 버스가 차고지로 갈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겠죠? 내가 운전을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손님인 거죠. 언젠간 또 내릴 거고 또 내릴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탈 거고요. And I like this idea because it takes some of the pressure out of relationships. Not every person is meant to stay in our lives forever, and that doesn't mean the connection wasn't meaningful. And if we are lucky, we keep meeting new people who make the journey a little more interesting. 그런 거 아니-

이해했습니까? People would just ride on the bus on and off. So when someone gets off, you just gotta wait for the new people to fill in the bus. That's just how it goes. And I think the life works the same way too. 근데 제 버스 노선은 사라진 건가? 뭔가 사람도 요즘에는 잘안 타고 내리지도 않고 돈도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의 버스는 어떤가요? All right, let's check ou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Dr. Paper님 오셨군요. Morning! 우리 반장님, Young H님,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is here saying Good morning! 우리 체육부장님도 아이고 오셨군요. Good morning입니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Yeah, from what I remember, 체육부장님 took a little break yesterday because she was busy, and now you have made it to your workout! Congratulations! 또 에너지 뿜뿜 하는 아침 보내시길 바라고요. Happy Live. Good morning, 코코님. Good morning,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Hello, everyone. 다들 안녕,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들의 이 굿모닝 인사 저한테 엄청난 비타민이거든요. So that means I want to see more of that.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have a song that you want to share and listen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저한테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여러분들 뭐 피곤하거나 지친 그런 날을 시작하고 계신다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에너지 뿜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이 처음부터 막 에너제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모여서 그 에너지를 발휘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now move on to MG Q&A.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Course, we can never neglect MG Q&A when it comes to Morning Groove. It is the ongoing segment since the start of the program. I ask you a question here, and your job is to answer to my inquiry, as simple as it is, everyone. So today's question will be this. Listen up.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가요? So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maybe, to become close to, but did? So let me know. 여러분들 좀 우리가 사람들이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친해진다고? 하면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let me give you my answer for this question. 인생에서 가장 신기하게 친해진 친구. 사실 신기할 건 없는데, it was a long time ago, obviously.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정말 옛날에, 옛날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There was a friend I knew since middle school, and we really didn't like each other back then. We ended up going to different high schools, so obviously we weren't close. But we ran into each other by chance at an academy, and we had a mutual friend, and we were friends with that mutual friend. And it turned out that we were actually very similar, and we became close so quickly, and now we've become one of closest friends.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서로 좀 견제하고 뭔가 쟤왜 저래? 막 이랬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연히 고등학교 때 각자 다른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둘다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뭔가 공통점들이 하나둘씩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완전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데 와,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서로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쟤왜 저래? 이런 게 디폴트였어요. 근데 이렇게 친해졌답니다. And also, I have another close friend. I think, yeah, we met at TBS actually. She was a writer, I was a writer too. And we would have this writer's desk back then. So writers would work on that desk together. But normally, like, we wouldn't talk to each other that much because we were so busy preparing for our own program. But one day, she approached me, that writer friend approached me, and she was like, oh, do you want some cookies from Thangbox 뭐 이렇게 너 어디 카페에서 내가 사온 쿠키 하나 먹을래? 이러면서 그냥 급속도로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냥 말 놓자 이러면서 엄청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좀 계기가 이렇게 막 특별하진 않네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이웃이 됐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됐던 좀 신기하게 친해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Actually, don't a lot of people really get close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at their company? 뭔가 이렇게 회사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동료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뭐 직장 상사에 대해서 뭔가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막 돈독해지고 좀 친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여러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I'm pretty sure you must have a lot of different cases. S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내가 조금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친해졌는지 저한테 오늘 얘기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l right, Morning Groovers, I'm gonna be back to you guys after Chapel Loan, Pink Pony Club.

So here it goes. 성준 Lee sai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준님. Water Tank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럴게요. Water Tank님 덕분이니까요. 서비님, 창민님도 good morning! 이렇게 또 shout out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출퇴근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 need to recap on today's question. 오늘 질문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친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친해졌는지,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이 누군지 제가 너무 알고 싶거든요. So you have to let me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It could be your neighbor, your colleague at work, or one of your best friends that are around you, just anyone. How did you become friends? 인생에서 어떤 신기한 계기로 친해지셨나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회사 욕하다가 친해지는 경우,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정말 우연찮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So it is not my story. It's not my personal story. But I know a friend who became friends with the person who was sitting right next to her on an airplane.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우연히, 장거리 비행기인데, 옆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랑 친해졌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친하게 지낸대요. 근데 남자분이래요. 그래서 이성 친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뭔가 이렇게 썸 타다가 안 돼서 친구가 된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어쨌든, 비행기 옆자리에 계신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I mean, I'm an outgoing person and extrovert myself too, but, I don't know. When it comes to riding an airplane, I'd rather sleep, you know? It's the time for me to charge my energy. So, I don't want to talk to someone next to me. 저는 그래서 비행기를 어쨌든 이륙하기도 전에 좀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수 없는데, 뭐 그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약간 이런 경우는 있다. Randomly,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at Itaewon, and I met this random foreigner at a hamburger franchise, and we started talking, and it turned out that I was going to Peru in a couple of months, and he was also going to Peru for after a couple of months because he was half Peruvian. 그래서 우연히 햄버거 가게에서 만난 그 외국인이 나는 이제 한달 뒤에 페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둔데?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이 페루에 계시다고 해서 페루에서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조금 신기한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친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런 계기가 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w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또 운동 열정 펼쳐주시는 체육부장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거친 운동에. 거친만 보면 이렇게 또 임재범 씨가 생각이 났는데, 거친 운동에 부드러운 Shawn Mendes의 Where Were You in the Morning 노래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 노래 같이 들어보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또 에너지 뿜뿜하고 오운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this song, Shawn Mendes, Where Were You in the Morning?

And it seems like more morning groovers are here. 영신이님, 서머피디님, 굿모닝. 오늘 더 행복하세요. 맞아요. 행복 욕심 엄청나죠, 우리 모두가. 오늘은 더 행복하고 내일은 더 행복하고 계속 계속 우리는 더 행복할 거예요. Lovable Rosie Ha. 안녕하세요. 굿모닝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로지아님,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nd let's go back to our topic, everyone. 여러분들, 나 좀 이 사람이랑 신기하게 친해졌어요 싶은 사연 오늘 받고 있습니다.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with? Let's all think about this together. 자, 7677, aka 우리 사뚜기 그룹 아시죠?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요? 하고 문자가 안 보여요. 근데 박은혜 팀장님 and I have been discussing about this.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특수기호를 보내주셨는데 그 특수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그 이후의 메시지가 아예 좀 안 보이나 봐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그래서 문자가 안 보입니다. 화살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It's blank. 그러니까 사뚜기 모닝그룹어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의 궁금증도 해결되고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의 사연도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귀찮으시겠지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기호를 사용하시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도 읽어보고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하니까요. Okay. While Sattugi Morning Groover is probably doing that, let's move on to 체육부장님's message. This is regarding our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1년간 제 파트너이자 친하게 지낸 동료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서 너무 아쉽게 헤어졌어요. 제 동료 대신 새로 오신 분이 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그분과 베프가 되었어요. So I had a coworker who was my close friend and partner at work for a year. When the company didn't renew their contract, it was so sad to say goodbye. And there was a new partner that came in and you weren't really close in the beginning, but now became best friends. 어제 체육부장님의 그 문자도 생각이 나요. 뭔가 직장에서 좀 친하게 사람들과 지내면서 일할 맛이 난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딱 그분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그쵸? 지금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서 각자 사는 얘기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동료

그러니까 은근히 베프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I think it's quite easier for you to become best friend with your colleagues because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Maybe even more than your family members. 가족보다도 더 많이 사실 함께하는 게 직장 동료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Because at least you see them from like 9 to 6.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공감되는 게 되게 많으니까 나누는 얘기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aybe they can become close friends than the friends that you met long, long time ago.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s keep talking about this. This is quite fun, 여러분.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 누구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Who is someone you never expected to become close to but did? Right, morning groupers. Let's now listen to a song together. This is Atomic Kitten, The Tide Is High.

And we just listened to Subby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I'm Yours by Jason Mraz. I believe that he's coming to Korea this year in November, I believe. 한국에 이제 내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11월 달인가 아마 그럴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So according to Subby, 저는 회사 커플 CC로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에 맛집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녀가 가입하고 나온다고 해서 당장 갔었는데 동호회장이 서비 씨 여기 친한 사람 있어요? 그녀가 손들면서 서비 씨 저랑 친하잖아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되고 급격히 친해졌어요. 지금은 결혼 14년 차 아들 둘에 지금도 친하죠. I got married as a company couple back then. There was a gourmet club at our company and when a co-worker told me that she was joining and coming out that day, I signed up on the spot and went. And the club president asked, Mr. Subby, do you know anyone close here? And she raised her hand and said, Mr. Subby and I are close. Naturally, coming over to sit next to me and they became very, very close quickly. How romantic. So it seems like you liked her in the first place. 먼저 서비님께서 좋아하셨네요. 그쵸? 뭐? 그녀가 지금 동호회 가입한다고? 나도 갈래. 이러면서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먼저 좋아하셨네요. 얼레리 꼴레리. 회사 동호회에서 이렇게 또 친해지셨구나. 회사 동호회, 맛집 동호회 있고 참 좋네요. 와, 이런 동호회 있으면은 은근히 또 사내 커플도 많이 탄생할 것 같고 그런데 그쵸? 일부러 막 이렇게 장렬

안한 회사에서 우리 이제 사내 커플들 많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들 회사 오래오래 다녀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호해 주시는 건가? And the message continues. 참고로 그날 그녀가 제 이상형을 물어봤고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쁘고 말잘 통하고 저보다 센스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녀를 바로 말한 거였어요.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저 결혼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라고. So she asked about her, the ideal type of 서비님 and I responded the person who's good looking, who's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and who really had some good sense. And she first figured that, oh my gosh, I'm not gonna be able to get married. But it was actually her. You were, 그러니까 이상형 너야 뭐 이런 거 하셨어야죠. 이렇게 왜곡하게 말씀하시니까. 내 이상형 내 앞에 있잖아. 내 이상형은 인형, 미인형, 너. 죄송해요. 저좀 주책 맞죠? 어떡해. 이렇게 또 우리 서비님의 로맨틱한 회사 CC 커플 탄생 스토리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된 계기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정 하실 말씀 없으시면 뭐 남편, 아내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런 얘기도 은근히 신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듣기에는. So I want to continue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 have ever become friends or couples with?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Coco also has her own response for this. 덕질하다가 친해진 덕친이요. 친구나 형제보다 마음이 더 통하는 찐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하루가 모자라는 신기한 사이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벗을 만나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손태진의 리메이크 앨범 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선 아쉽지만 이 곡이 아직 저희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돼 있네요.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So according to Coco님, a fan mate that I became friends with through fangirling, we've become a real true fan who connects with me even better than my actual friends or siblings. And we are in this amazing relationship where a whole day isn't enough when we talk about the person that we both love. 그러니까 가뜩이나 내가 독질하는 것 자체도 막 좋아 죽겠는데 그 마음을 막 이해하고 같은 포인트에서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 이거 봤어? 저 사람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은 더없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덕질하는 대상이 내 인생에 엄청 큰 행복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준다? 야, 이건 끝난 거예요. 베프예요, 베프. I actually have this experience too. 저도 팽질하면서 이제 덕질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제 문제는 제가 금방 탈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친구의 공감대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So I do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but my problem is that I stop fangirling very, very quickly, and I move on to another idol or like a band group. So that is the problem. I cannot maintain that relationship as long as I can. 이게 또 꾸준함이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First half of the morning groove is over, and we are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어디 가지 마세요. I'll be back to you guys. Stay tuned. This is the Cardigans Carnival.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everyone. Let's see who are here listening to the most fascinating program ever, Morning Groove. 우리 Park DS, Morning Groover. 탄차에서 라디오로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로 듣고 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쭉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basically tuning in on YouTube live stream as well. You've been listening to the radio all the time. And I guess it's your first time ever. It's pretty fun, isn't it? 제가 앞으로 쭉 이걸 좀 더 강조해서 읽었어요. 정말 쭉 하고 싶은 마음에. 왜 이렇게 꽥꽥거리는 소리가 나지? 하진님, 출근 중에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출근 중이시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셔야 제가 또 잘 듣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 하진님 감사해요. 제가 덕분에 하진님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출근 잘 하시고요. Okay,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topic because I'm still curious to know who is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r couples with 내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졌어요. 나이 사람이랑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친해졌어요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Just like our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who has responded. 안녕하세요. TBS EFM의 꽃피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저는 PC방에서 알바하다 만난 친구인데요. 일도 일주일 정도밖에 같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같이 일한 또 다른 친구는 제 와이프가 되었네요. 오, 뭐야? 생각해보니 이 PC방이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거북이 비행기 신청하신다고. So for me, it's a friend that I met while working part-time at an internet cafe. We only worked together for about a week, but now they have become my closest friends of 20 years. And another friend who worked with us at the time, they've now become my wife. And thinking about it now, that internet cafe seems to have brought so many precious relationships into my life. 그 PC방 터가 좋네요. PC방에서 이렇게까지 와이프까지 만날 일인가요?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길게 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PC방에서. 무슨 게임 뭐 대회라도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일이 별로 없었나? 안 바빴어요, 별로? 이제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셨나? 진짜 신기하다. 그럼 세 분에서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시고 막 그러겠어요. 그쵸? 옛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겠다. 근데 PC방 자체에선 별로 할 얘기가 없겠네요. 일주일밖에 안 계셔가지고. Thank you for sharing this story. 우리 사투기 모닝그룹 이제 볼까요? 드디어 이제 그 특수기호 문자 삭제하시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문자가 보입니다. Finally, we're able to read clearly of 사투기 그룹's message. So let's go ahead. 사투기 인생에서 신기하게 친해진 경우는, 아, 이거였구나. 바로 모닝그룹입니다. 출장 중에 라디오를 잘 듣는데, 서울 방향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이제는 계속 막 신기하게 많이 친해지는 이 느낌이라고 해주셨어요.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Wider Shade of Pale 보내주셨는데, 모닝그룹, 아, 이걸 완전 제가 간과하고 있었군요. So basically, 사뚜기 모닝그룹 said that the most fascinating way I've ever gotten close to something is definitely the program Morningroove that I'm listening to. I listen to the radio a lot and quite often when I'm away on business trips and I stumbled upon it by pure chance while tuning the dial on my way up to Seoul. 이런 또 우연한 계기 맞네요. 모닝그룹 막 추천받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막 채널을 돌리고 돌리다가 이 이상한 여자는 누구지? 이러면서 모닝 그루브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질문을 바꿀 걸 어때요, 여러분들? 모닝 그루브 어떻게 또 친해지셨는지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친해지셨겠죠, 그쵸? 뭐 채널을 돌리다가 라디오가 참 이게 감성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요즘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또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종종 듣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Thank you for letting me this know.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사연 기다리고 있겠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a segment. 오늘은 막 새로운 코너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거를 조금 부활시켰습니다. So it's kind of a resurrection of the past segments that you guys used to enjoy. I really hope you guys enjoy it today as well. So I'll be back for that after listening to 사뚜기 Groover's song request. This is Porco Harum, A Whiter Shade of Pale.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ince we get to have three live shows a week, this segment is back, Morning Groovers, because I know that you guys used to enjoy this segment, and so did I.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코너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생방하면 또 좋아하시는 코너도 소환을 해야죠. 그래서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There are so many remakes out there. 리메이크 곡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And sometimes we'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n original version. 여러분,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하는 저잖아요. 그래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그 경계를 우리가 마구마구 넘나들 수 있는 그 코너입니다. So this is how the segment goes.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이제 바빠지셔야 됩니다. 알바생들이 여기서 딱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R&R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를 맞춰주신 다음에 내가 그 원곡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고 있는 것 뭐 자유롭게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고품격 있게 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our part-timers,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musician all together.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주시면 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called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to you.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뭔가 짜렁짜렁 이렇게 부르기 참 좋거든요. Sinead O'Connor. 이분이 좀이 노래 부른 걸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s version of Nothing Compares to You. But did you guys know that this is a remade version? 이거 리메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Easy peasy. 자, 여러분들 알아요. 그냥 맞추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 알아요. I know it's hard. I know it's difficult. So I know it's high level. So I'm obviously gonna be a kind DJ to give you a hint. 또 여러분 친절한 썸머가 친절한 힌트 드릴게요. 오늘도 나갑니다. 이유식 힌트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이유식 힌트입니다. And the hint will be shared in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altogether. 굉장히 또 친절한 썸머시죠? 자, 힌트는요. 이 원곡자의 가수의 직업은 아, 이 직업은 가수. 가 맞아요. 이 원곡자의 직업은 가수가 맞고요. 자, 굳이 신분으로 따지자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뭐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님들이 엄청 이 사람을 좋아해요. 예, 아주 미쳐요, 미쳐. So this is my hint for you. Cinderella would probably know the answer because she just loves this man. She always waits for him. She always thinks about him. Let's just call him Cinderella's own boyfriend. 신데렐라의 남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남친 누굴까요? So that is the hint. So everyone,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It's Sinead O'Connor의 Nothing Compares to의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o let's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 Nothing Compares to You.

워럴탱크님이 많이 들은 곡인데 가수를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know the musician or not because that's where you learn.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음악 지식을 쌓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몰랐던 대신에 듣고 나서 나중에 자랑하시는 거죠. 너 이거 원곡자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Okay? Are you guys all taking your guesses? 뭐 어렵나 봐요. 우리 제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anyways,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우리 선생님께서 꺄 이게 얼마 만인지 리메이크 리와인드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완전 좋아. Looks like you have been enjoying this segment, Sunset Morning Groover. 정답은 프린트 인쇄라고 해주셨는데, 아, 뭐 근접해요, 그쵸? 일부러 이러신 것 같긴 한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또 이렇게 힌트 제공 알바까지 지원해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 신데렐라 남친 크크크크 프린스죠. 프린스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Cinderella's boyfriend, princess's boyfriend. 프린스죠. 예, 공주님의 남친, 신데렐라의 남친, 뱃설공주의 남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남친, 만인의 남친이에요. 그러면 뭐지? 3437 said, Prince, I always wanted to be prince, but reality, I'm a slave. Slave of money and love. Let's hope bright future to be a prince one day. I know, we always dreamed about it, right? I always wanted to become a princess, but now I'm a slave of companies, of work, money. Yeah, 이게 뭔가 slave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만큼은 공주 왕자님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공주 mind, 왕자 attitude 갖추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도록 하고요. So the answer is Prince, everyone. 프린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Nothing Compares to You가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자가 프린스고요. A lot of people actually associate this song, Nothing Compares to You, with Sinead O'Connor because that is like the most well-known and popular version. But the song was actually written by Prince too back in 1984. 8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And it was first released back in 1985 by his side project band, The Family, and largely went unnoticed at the time. And to give you some fun fact about this song, Prince reportedly wrote and recorded the original demo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노래를 녹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짧게 이거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한것 같아요. Showing just how effortlessly great songs sometimes come together. 그러니까 이런 명곡들이 사실 나

3년이 됐네요. 3년이 다 돼가네요. But even today, when people hear, nothing compares to you. Here is often the first voice that comes to mind, which is by Sinead O'Connor. 그래서 시네이드 오코너 목소리가 더 익숙하지만 프린스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버들. 이게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곡 또좀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So we are here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full version of this song by the original musician. 우리 백설공주의 남친 프린스의 버전도 함께 들어볼 거예요. So if you have any stories that you want to add on to this remake process by Sinead O'Connor or by Prince, let me know. 또 우리 프린스나 스네이드 오코너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 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Now it is time for us to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 Let's have a listen to Prince's version. Nothing compares to you.

All right, morning groovers. I'm back to you guys, and let's have a read to your messages. 우리 G.O.D. 팬 morning groover 반가워요. G.O.D. Summer PD님, good morning이에요. 이 노래 한국 노래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이제 나를 바라봐. 왁스 노래였던 것 같아요라고. 이것도 원곡 소개인가요? 아, 지오드 팬 모닝 그룹어.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리메이크 리와인드 연장선이 돼버렸잖아요. 아, 다음 주에 뭐 하지? 왁스 가수가 2000년에 오빠라는 곡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신디 러퍼의 She Bop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죠. 샘플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예, 재밌죠? 어? 이 노래? 이 노래? 했는데 사실 원곡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hat is the beauty of Remake Rewind, everyone. Dozing, Morning Groover said. The Morning Groove show is miraculous. Miraculous. That's such a fabulous word. Thank you. Thank you. You're miraculous. Dozing,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kind word. Okay. 우리 계속해서 인생에서 좀 신기하게 친해진 경험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Let's continue now talking about the most unexpected person that you've ever become friends with. Okay. Let's start with 1825 Morning Groover. 저는 일본 여자친구와 2년 국제연애 중에 코로나로 완전히 락다운돼서 외국인들의 입국이 불가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혼인신고였어요. 아이 낳고 6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So I was in a long-distance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a Japanese girlfriend for 2 years. Then COVID hit, causing a complete lockdown where foreigners weren't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So the only way for us to see each other was to register our marriage, and now we have a child and have been living happily together for 6 years. 그런 방법이 있었죠. 사랑은 코로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딱 해버리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제 친구도 국제 커플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이게 꼭 락다운이 아니어도 once you have to go through that whole visa process, it's not easy for an international long distance relationship to be maintained. 그래서 제 친구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So she wasn't planning on getting married. She thought that it was unnecessary.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쭉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뭐 한 3개월 있다가 해외에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됐던 거죠. So she thought it was unnecessary. 막 같은 지구인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들락날락해야 돼? 우린 함께 있어야 돼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혼인신고가 굉장히 또 파워가 센 것 같아요. The power of getting married, right? Kim's fan morning group은요. 21년 전에 군 복무 시절 주말에 외박을 나가서 나이트클럽에서 한 무리의 여자분들과 합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의 와이프고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Wow. 21 years ago during my military service, I went out on a weekend pass and joined a table with a group of women at a nightclub. Ooh. And one of them is now my wife and we are living happily with 2 kids. 되게 놀랍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은근히 많다고 전 들었어요.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가 꽤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들린 이유가 다들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말씀들 안 하고 민망하시니까 우리 킴스팸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은근히 많다고 해요. 뭐 알게 뭐예요? 밖에 계신 뭐 바구니 팀장님?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웃음을 짓는데 이게 은근히 막 우린 소개팅으로 만났어 라고 했는데 절반은 아마 나이트에서 만난 경우도 있을걸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뭐 놀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야말로 찐 자만추 아닌가요? 그쵸? 뭐 소개팅이 아니고 입만추가 아닌 자만추인 거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O.D. 팬 모닝 그룹어. 아, 우리 남편이요.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멀리서 인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So you met your husband at your friend's wedding and he was saying hello from a very far distance. 근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G.O.D. 팬 모닝 그룹어한테 인사를 이렇게 건네신 건가? 아니면 인사를 너무 열심히 하신 그 모습에 반하신 건가? 그게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지우 대표님께 인사한 거가 안녕 안녕 나 여기 있어 헬로 막 이러면서 막 나 좀 알아봐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눈빛 교환을 하신 건가 그게 궁금한데
우리 558 모닝그룹어? 굿모닝. 오늘따라 상큼한 서머 PD님 목소리와 좋은 음악을 들으니 출근길이 지루하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해외에 살아서 잘 만나지 못하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연락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부 제 인생 덕질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 벌써 10년 이상이 된 오랜 인연들입니다.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중에 가장 오래된 25년지기 친구를 만나게 된 가수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So even though I have lived abroad and we didn't get to meet often, I have friends who always contact me whenever I visit Korea. They're all precious relationships that I met through the biggest fandoms of my life, and they're such grateful friends who never forget to reach out even when the artist I like changes. 우리 뮤지컬 러버 모닝 그룹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건 진짜 의리다.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 저처럼 막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주고 그만큼 또 우정이 더 소중한 거였던 거겠죠. 그죠? 우리 뮤지컬 러버는 누가 그렇게 좋으셨고 지금은 누가 좋으신가요? 더 너츠를 그러면 덕질을 하셨을 때 만나셨던 분이겠네요. Thank you for sharing this. 아, 그리고 우리 GOD팬 모닝그룹께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GOD팬 actually responded to my question. 후자예요. 사람들한테 인사요. 저는 그때 모르는 사이였으니라고. So basically, I guess you fell in love with your husband, seeing him saying hello to the people that he's been meeting with. 그러니까 인사를 너무 잘하고 그런 밝은 모습에 우리 GOD 팬 모닝그룹께서 반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저 남자 뭐지? 이랬는데 그게 또 남편이 된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내가 눈여겨봤던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모닝그룹, this is fun.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알게 되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되게 소중하죠? 아까 버스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처럼 지금 내 곁에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So the passengers who are on the bus that you're driving right now at this moment are the most precious people in your life, so let's appreciate them more and more. Okay, this song is going out to our musical lover so that we can let our musical lover think about this person's good friends. This is The Nuts. 사랑의 바보.

I finally got to read Minjun and Lina mom's message before the show is over. 우리 민준 리나 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피디님, 저는 오늘 기상 시간부터 라디오 틀어놓고 이동 중에도 듣고 있답니다. 드디어 짬이 나서 문자 보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싫은데 날이 너무 좋아요. So you're listening with Minjun이 right now at the same time. 민준이와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민준, hi! Hello, good morning. This is summer emo, eat the mo.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공부 다 했으면, 할 거 다 했으면 또 열심히 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민준 리나 맘님 이렇게 짬내서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영H님께서는 This is regarding MG Q&A. 제가 신기하게 친해진 사람은 여기 계신 모닝그루버님들 아닐까요? 크크. 그런데 아무도 얼굴을 몰라. So yeah, you got to get along with the peop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here. And we do have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카톡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그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 그룹을 검색하시면 막 친목을 막 쌓으시면서 거기서 막 사진도 보내시고 강아지 사진도 공유하시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해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근데 프로필 사진도 안 해놓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We always have this sharing our kind of common thing that we'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ll together. 함께 이제 모닝 그루브를 듣고 모닝 그루브 유니버스를 형성하고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하나로도 되게 충분하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Benny said, good morning. I think for me, a lot of some listener friends and radio hosts from another stations, I have been a bit close with them. So yeah, I enjoy learning Korean language. Benny, big thanks to you all the time. 이렇게 뭐 항상 필리핀에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라디오를 매일 듣기가 쉽진 않아요. I believe that it's not easy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and everything, but I can definitely feel your passion of learning Korean. And if you have this kind of passion and if you have this kind of consistency, you're gonna be an expert in Korean. 우리 내년에는 이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Benny? What do you think?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stories today. You guys made my day once again. And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and morninggroove.tbs. 우리 TBS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broadcast.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Yuna, 비밀번호 486.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By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Michael Bolton,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to get us started on this Friday morning.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a Friday, June 5th, first Friday of the month of June, and it is almost 10:05.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megahertz.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through our real time stream. And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we have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drop by anytime. You can share with us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a random morning moods, or even simple check-in. True check are always welcome here. So please visit us there as well.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don't worry, because we'll be waiting for you with our rerun at 6 p.m. And also one more rerun at 2 a.m. the next morning. Hope you're having a good Friday morning. 우리는 마음이 우울할 때나 또는 뭔가 절망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별 이유 없이 마음이 휑할 때 그럴 때 있죠. 그런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When we're feeling down, stressed, or emotionally exhausted, or you know, whatever that is causing you, causing your mind to really feeling sad, I think most of us have our own way of coping. 참 다행이죠.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조금 힘든 마음을 잊을 수도 있고 잠시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방법들도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나 마음이 괜찮아지더라. And thankfully, we usually know ourselves well enough, I think, to know what helps. Sometimes, just a small comfort can make a difficult day feel a little easier. 그 중에 정말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 치료입니다. Food therapy이죠. One of the simplest forms of giving us that comfort is through food therapy. Therapy, I guess, not in the medical sense of therapy, but in the emotional sense. 물론 그 음식에 이제 포함된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I think mostly it's mental and emotional comfort that we are getting by eating certain food.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이제 감정적인 위안을 얻는 거죠. 의학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감정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Food therapy. 생각해 보면은 뭐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그 음식이 맛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배를 채우기 위한 배를 채우기 때문만이 아니고 음식에는 여러 가지 뭐 맛, 향, 추억, 사람, 장소도 함께 담겨져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food doesn't just fill our stomachs. It often comes with you know, memories of people, places and feelings attached to it.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든 날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먹고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학창 시절 먹던 soul food 그런 간식, street food을 먹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죠. You know, that's why a bowl of hot soup can be comforting on a hard day, or just a favorite childhood snack can instantly make us feel better. 이 나라마다 이 어떤 음식이 언급이 되는지를 봤더니 굉장히 또 다르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뭐 라면, 떡볶이, 그죠? 김치찌개 같은 음식이 이 대표적인 comfort food라고 할 수 있죠. In Korea, I think we all know that, you know, 떡볶이, 라면, or, you know, kimchi soup are those food that are considered the comfort food, the soul food, right? I guess, coincidentally, they are all bad for our health, except for maybe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아니지만,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정신 건강에는 참 좋은 음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맥앤 치즈 같은 음식들이 그런 음식으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치킨 수프, 또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이 이제 대표적인 컴포트 푸드로 꼽히죠. In the U.S., it's often mac and cheese, chicken soup and ice cream. Mac and cheese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음식으로 mac and cheese를 먹으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영국에서는 아마도 이제 fish and chips 아니면은 따뜻한 차한잔 그런 음식들이 이제 위안이 되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In the U.K., fish and chips, right? It's all about the fish and chips. I think when you talk about U.K. food, huh? There must be other food other than the fish and chips, right? And a cup of tea, I think that is for UK as well. Popular choices there. 그래서 이제 food therapy의 핵심은 이제 좀 의식적으로 즐기는 거이죠.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I think the key to this food therapy is moderation, right? It should make you feel better, but Not put you into a food coma. 너무 많이 드셔서 이 food coma가 오면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지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의 food therapy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what is your personal food therapy? What food always, without a fail, brings you comfort? 다들 이런 음식 하나씩 있으시죠? 굉장히 기분이 허하고 우울할 때 나는 꼭이 음식을 먹는다. 그런 음식이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로 오늘 금요일 프로그램 같이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부드럽게 주말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는요. 샵 1013, 유료 문자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글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스트림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You give me something.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드셨습니다. 독터미님께서는 오늘 들려주시는 두곡 모두 사랑스럽고 기분 좋아지는 곡들이에요. First track was Michael Bolton,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and what you just listened to, James Morrison, You Give Me Something. I'm just doing my job, I guess, as a music therapist. We're talking about food therapy. 오늘은 이제 음식을 통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you know, my job as a producer and DJ of a music show is, of course, bring you comfort and joy through music. 또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feel like I'm doing my job really well.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So, talking about the food therapy, 오늘은 이 음식 얘기로 한정을 한번 해볼까요? And as you know, we have a Baton Touch segment coming up in the second hour of the show. So I'm saving all your request song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Baton Touch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청곡 보내주시면은 다 save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곡으로 시작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곡들을 제가 선정해서 바톤 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feel free to send your stories and also song request as well. So, 여러분만의 food therapy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s your personal food therapy? What food always brings you comfort? 그런 음식은 참 많겠죠. Personally, I think It used to be for me 그 달고나 라떼 커피 있죠. Whenever I was feeling really down, I always turn to 달고나 커피. Not anymore. I don't really drink that anymore. 더 이상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딱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I think a couple of years ago when it was really you know, trendy. 그 당시에는 그 아주 너무 너무 너무 달잖아요. 그죠? 달고나 커피. 근데 그 단맛이 너무 기분 좋은 단맛이라고 할까요? 근데 I guess my taste buds also change.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게 안 땡기더라고요. 유행이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So, 여러분만의 food therapy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사연 이미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할까요? 8입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

달콤한 나의 도시. It happens that a lot of comfort foods are also sweet food, huh? I think there may be a physical, medical reason for it. 초콜릿을 먹으면 뭔가 기분 좋아지는 성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I think in a way it is not just the mental but the medical and the physical and biological, I think. 스카프드룬 낙타님께서 이 건강식이 위안식이면 참 좋으련만. If only healthy food could be comfort food. 대부분 guilty pleasure급 헤비 음식들로만 유유 달고 짜고 기름진. So somehow comfort foods always seem to be those guilty pleasures, you know, sweet, salty, and loaded with the calories. Chocolate, ice cream, 감자칩. You know those usual suspects, right? I know. Just 참. 건강식이 위안식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Earlier, I said, food 테라피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이 감정적인 위안 것이라는 말이죠. 그 설명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런 설명 뒤에는 이 implication이 있다는 게, 감정적인 위안. 우리 몸에 위안을 주는 음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힌트가 담겨져 있기도 하죠. So, simplest form of comfort being the food therapy. So not in the medical sense, but in the emotional sense. 그렇기 때문에 that's why I said that it has to be done in moderation. 약간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몸에 어떤 상당한 어떤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달래는 그런 정도의 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get back to your sort of rigid, you know, diet schedule. 그런 의미에서 가끔가다가 이렇게 치팅 데이는 허용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마음에 좋으면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일 수 있죠. 너무 많이 말이 길어졌나요? 이 신청곡까지 주셨는데 제가 바통 터치를 위해서 세이브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 is all about the food therapy. What food brings you comfort and happiness?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2부에서는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ting, One Fine Day.

His voice, it sure doesn't sound like a man in his 60s, for sure.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한번, if you do have a chance, please check him out in concerts. 3998님께서 비 오고 한풀 사그라든 더위에 맑은 공기 속 하늘 사진 찍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서 이 QPD님, QT님들 반갑습니다.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문자로 사진 보내주시면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데 100원의 문자용료를 내시면서 또 이렇게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 Judging from the building, it looks like summer in 용산.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998님. 1202님께서는 요즘엔 제가 좋아하는 베이커리류들이 좋은 뷰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These days, a lot of my favorite bakery treats come with a beautiful view. I guess a nice cafe that you go to, huh? So sometimes just sitting there with a pastry and cup of coffee feels incredibly relaxing. 그리고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한 달에 멀쩡한 날이 단 7일이라고 들었어요. 저 또한 호르몬의 영향이 강할 때 먹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라면입니다. And I've heard that because of hormonal changes, women only get about 7 completely normal days a month. So when those times hit, nothing brings instant happiness quite like a bowl of 라면. 그죠? 라면이 가져다주는 또 행복과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있죠. 맞습니다. 가끔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I think I love 라면 too, right? But if I have too much of it,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먹으면은 그 라면을 또 먹는 즐거움이 먹을 때 오는 그런 즐거움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And I think a lot of us would agree with bang, right? Bakery류, those pastries, right? Of course, you know, I mean, it's a, they say it's a carb bomb. 탄수화물 폭, 뭐 이제 폭탄이라고도 많이 하시지만, you know, as long as you can kind of cut down on your carbs by not eating too much pastry, right? 근데 빵은 정말 참 포기할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1202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해드릴까요? 맥플라이입니다. Memory Lane.

That was a couple of songs. McFly, Memory Lane, and 심규선, Lucia, 어떤 날도 어떤 말도. So getting back into our topic before the half ends, message from 5750님.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떡볶이로 테라피는 불가능하고요. 저에게 푸드 테라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치맥. 남편이 너는 태어나서 닭은 3천 마리는 먹었을 거다라고 할 만큼 저는 닭이 좋아요. 그렇군요. I'm not really good with spicy food, so my comfort food is definitely 치맥, fried chicken and beer, of course. And my husband would say, you probably have eaten over 3,000 chickens in your lifetime. 3,000 마리면은 매일같이 한 마리씩 10년을 드신 거네요. That's doable, is it? 또 저희 동네에 미슐랭 몇 년 연속 선정에 빛나는 딤섬 가게가 있는데 요즘 그걸 먹으면 마음이 엄청 포근해집니다. There's also a dim sum restaurant in my neighborhood, and you know, whenever I eat their dumplings, I instantly feel warm and comforted and at peace. 저희 딸아이도 딤섬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And speaking of my daughter, her comfort food is very obvious ones. You know, those 화거 아니면 you know 마라탕. 근데 너무 약간 그런 comfort food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 너무 악용한다고 할까요? 너무 쉽게 그냥 먹어버린 먹음으로써 이제 좀 기분 좋아지려고. 3998님께서는 저는 집밥, 엄마 음식 너무 뻔한 답이겠지만 엄마가 담궈주신 김치입니다. For me, it's my mom's homemade kimchi. 80 앞두신 엄마의 김장은 몇 년 전 끝이 났지만 가끔 겉절이는 여전히 만드시는데 참 이런 생각이 앞서네요. So my mom is approaching 80 now and stopped making large batches of kimchi. And she would just make fresh kimchi, 겉절이, every now and then, right? So whenever I eat it, it brings back all kinds of thoughts and memories.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장모님께서도 김치를 많이 담궈 주셨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담그실 수가 없는데 참 집 어머니 또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김치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3, 4부에 또 바통터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런 이거튼입니다. 로켓맨.

백지영 나원주 네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네가 내린 날 is a song originally performed by 자화상, which 나원주 is a member of. 나원주 씨, 또 정지찬 씨 두 분의 듀오죠. 자화상, 네가 내린 날. And this one is a cover done by 백지영 and 나원주 himself. 오초옥님께서 백지영님 목소리 이 곡에 잘 어울리네요. 이런 조합이라니 깜짝이야. Right. Surprisingly, she's a great fit for this song too. Her voice, definitely. 굉장히 다른 어떤 시너지가 있는 그런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0921님, 아까 이제 동치미, 어머니의 동치미, 열무김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 사업 아이템으로 엄마의 맛 레시피를 보존해주고 서비스

단까지 해주는 것을 구상할 정도였답니다. I once even thought about the business, a business that would actually preserve and recreate the, you know, mom's recipe.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엄마 음식을 굳이 이렇게까지 구현을 이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But surprisingly, people would say, "Do we really need to go that far?"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어머니 음식을 사랑하신 0911님의 그런 애정이 느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지만 않으신다면. 하지만 어머니들은 보통 힘들어하시죠. Just like 스카프드로 낙타님도 제 아들도 이거 엄마 식당 차리라고 했는데 크크크 자꾸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My son said the same thing. He told me I should open a restaurant. Why would trying to start a business and work even during the weekends, huh? 그냥 먹어. 무슨 장사는 무슨 그게 정답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보내주신 여러 이제 그게 있거든요. 신청곡들이 있거든요. 그 바통터치로 들어가기 전에 콜피스님께서 제가 설마 안 듣고 있을까요? 멀티플레잉이라 글쓰기가 힘들뿐요. I'm always listening. Just I'm doing something else, so it's kind of hard for me to send messages. 제가 음식 뭐든 만들고 맛있다고 하면 스스로 팔까라고 합니다. 식당 차리지 말고 식탁만 차리기로요. So, Kulpis님 is the one who is doing that to herself.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식당 차려라고 하지 않고 만들다 보면은 she is saying to herself, maybe I should start an business, a restaurant. 그렇군요. 그렇게 또 동기부여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she tells herself, 식당 차리지 말고 식탁만 차려. Don't start a business, just set up a table, set up a dinner. 그게 현명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 듣고 그러면은 저희 바통터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ohn Parr의 곡이죠. Saint Elmo's Fire, Man in Motion.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at Patong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track, it is over to you to pick the next song to be played on air.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played. 저희 금요일 시그니처 코너죠. 바통 터치 선곡 이어달리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o I've been getting a lot of song requests, and I haven't been playing them because I wanted to save them for our 바통 터치 segment. 그래서 어떤 곡을 첫 곡으로 이렇게 틀까 고민을 했습니다. And a lot of talking about food therapies and comfort food, food that make us feel better whenever we were feeling down and sad. One food that a lot of people dig is anything that's sweet. One common denominator is the sweetness, the sugar.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지 않지만 역시 이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우리 기분을 향상시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니님께서 One Sweet Day, Mariah Carey 버전이죠.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thought this song really represented the vibe of the conversation, also vibe of the food that we are talking about. 그래서 Mariah Carey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들께서 알맞게 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This one, Mariah Carey, featuring Boys to Men. How sweeter a combination can you find, right? To sing a song like this, right? Boys to Men and Mariah Carey, 그죠? 더 이상의 sweeter 한 조합은 없다. 그죠? 들어볼까요? Mariah Carey, Boys to Men, One Sweet Day.

One Sweet Day 啊，Mariah Carey Boys to Men 啊，哇，What a combination 哈啊，Boys to Men 啊，Boys to Men 자체만으로도 뭐더 이상 sweet 할 수가 없는데 Mariah Carey까지 같이 다섯 분의 어떤 환상의 하모니였습니다. 1202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적절한 그런 바통터치 시작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o, 어떤 곡으로 이어갈까요? 읽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3998님께서 Maroon 5 Sugar 이어봅니다. 많이 뻔하지만 설탕이니까요.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은 없다. So, 3998님 says, I'll follow that up with the sugar by Maroon 5. Bit predictable, maybe, but hey, it's sugar, right? As the saying goes, that the food that are good for you aren't the most delicious. Yes, that's so true. I think we have found out about that as we are talking about our comfort food.

So, we are back with our program. This is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So, just getting into the last 30-minute zone, last 30 minutes of live broadcast of the week. 이번 주 마지막 30분 남았습니다. So, just getting started with our relay, song relay segment, the Baton Touch. So far, so good. Couldn't be any better, actually. Mariah Carey, Boyz II Men, One Sweet Day, followed by Sugar, Maroon 5. We have no shortages of sugar, for sure. 슈가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독더미님께서 이어주셨는데요. 달달한 거 드셨으면 커피 한 잔 드셔야죠. Okay, so we are taking a break from sugar. So if you had something sweet, you need a cup of coffee to go with it. 좋아요. 슈가 없는 그런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인가요? 그럼 커피 소년 곡 신청해 주셨는데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곡인데요. 모든 사춘기 청소년과 그 부모님께 바칩니다. 유유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한이 맺힌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는데요. This one goes out to every teenager going through adolescence and their parents who are going through it with them. 저 포함이군요, 그죠? 굉장히 와닿습니다. 좋아요. 요즘에 사춘기 아이들도 커피를 많이 먹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이제 제 커피를 약간 아빠 한 입만 약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많이 먹더라고요. I think teenagers these days are getting into coffee as well.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해야죠. 좋습니다. 독더님의 연결곡 가볼까요? 또 이 곡과 연결해 주실 분 나타나시겠죠? 커피소년입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커피 소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독더미님의 연결곡이었는데요. 와우, there is a sudden turn of a vibe with our 바통터치. 갑자기 sugar comfort food에서 이제 그 사춘기 자녀. 근데 참 사춘기 자녀에게 들려주면 너무 좋을 가사이네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잘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I think 굉장히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sometimes it's just really hard to say it to them. 뭔가 이렇게 서먹한 관계가 되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Sometimes it just feels awkward to say those words to your child, right? 정말 직접 얘기해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죠? It just doesn't really come out of our mouth. In those kind of situations, I think it's good if you can have them listen to this song. This is how I feel, you know, toward you. 엄마, 아빠 마음이 이래. 라고 이렇게 들려주면은 좋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일리님께서 사춘기 자녀하니 신청해봅니다. 와, 또 이런 분위기로 잠깐 바뀌네요. 좋습니다. I love it. That's the beauty of this segment, right? Take a turn for the better and with the totally different mood and vibe. 사춘기 자녀한테 또 들려주고 싶은 곡이란 말씀이시죠? 헤일리님. 좋습니다. SES의 버전으로 듣는 곡인데요. 달리기입니다.

SES 달리기였습니다. Which was a relay song suggested by 헤일리님. 사춘기 자녀 하니까 생각이 난다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헤일리님 says 어제 학원 빠지고 야구장 갔다가 비 맞고 생지되어 돌아오신 사춘기 청소년님의 소중한 의상과 가방을 털어널며 이를 악 물어봅니다. Last night, my teenage son, I'm assuming, skipped academy and went to a baseball game, got caught in the rain, and came home looking like a drowned mouse. So, as I hang up his precious outfit and bag to dry carefully, 그렇군요.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신청곡이었습니다. 베스킨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려면 의리가 있어야 하니까 켄의 내 생의 봄날은 신청합니다. If you're going to be on someone's side, you need a little loyalty too.

내 생애 봄날은 Ken이었습니다. Wow, we're having a very, you know, different vib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different topics and 분위기s, right? 와, 6439님께서 이어주셨는데요. 6439님, Manhattan Transfer, Java Jive. I just oldest but goodest song. 와, 이 커피 소년으로 이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Though you must be forget me. 기억합니다. 6439님. Who introduced himself or herself as a extreme I. 굉장히 심한 I라고 해서 이렇게 곡 신청한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해주셨다는 메시지 몇주 전에 보내주신 거 기억합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챌린지를 드렸었죠. I gave a little challenge to Extreme I 6439님. Maybe send a message once a week.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곡 신청 한번 해보시면은 노력하시면 어떨까라는 챌린지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곡 연결 갑니다. 6439님. 자바자이브.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Where famous lyrics cross the border and completely lose their dignity, can you recognize your favorite song after it survives our questionable translation skills? That is right. You're going to be questioning who's that girl because it is time for a new segment. Lyrics Gone Wrong. That's how I decided to call it. Lyrics Gone Wrong. So it's going to be something about the lyrics, everyone. A dangerous little game where hit songs go through the translator and never come back the same. 뭔가 가사에 관련된 코너를 한번 꾸려봤어요, 우리 모닝 그룹아들. 지금부터 부캐 썸머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부캐 썸머가 부캐니까 썸머가 아니겠죠? 어쨌든 저의 부캐가 노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좀 유명한 노래 가사인데 문제는 말이죠. 팝송은 한국어로 또 한국어는 영어로 또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알바생들 모그님께서는 제 어떤 그 고급진 럭셔리한 그 낭독을 또 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퀴즈죠, 퀴즈. So from now on, Alter Ego Summer will read you some song lyrics nice and nicely. Pop songs will be read in Korean, and Korean songs will be read in English. And all you have to do is listen very carefully to my premium quality narration and guess the song title. 아셨죠, 여러분들? 정답은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은요, 제가 한국 노래를 또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So, I'm going to be reading out a Korean lyrics into English, but obviously I'm not gonna be doing it. Someone else is gonna be doing it for me. 또 이제 부캐가 또 등장을 할 건데요. 와, 오늘 진짜 큰 분 나오셨네. 맨날 뉴스에 나오는 이분이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갑자기 모닝그룹에 오셨네요. 오, 또 중국 방문하다가 잠깐 들리신 건가? 뭐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님께서 등장하셨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Are you there, President Donald Trump?
1: Yes, my name is Donald Trump. Yes, hello everyone. My name is Donald Trump. I believe that we can make the best negotiations. I love Korea, BTS, kimchi, everything.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Someone who can love me only truly. Someone like water, someone like fire. I hope they're mature and sincere. My beautiful standards, by the way, I love Melania Trump, my wife. Fantastic woman.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Introduce me, yeah, because love takes practice too. Someone who cares about even the smallest things. I hope they have plenty of experience in love. Experience is very important, I believe. You don't want an amateur in romance, folks. We only accept winners here.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okay? The Korean president taught me some Korean, so here it goes. Jun Sarang.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해요, 연예계 중계. I'm out.
0: 진짜 민망하다. 여러분들, thank you, goodbye. Please, safe flight to United States, wherever, goodbye. 안녕히 가시고요. 여러분, 저 다시 왔어요. 어땠어요? 좀 쉬웠나요? 난이도가 꽤 있는 걸로 읽어주셨네. 우리 바흐네 팀장님께서 전혀 못 맞출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놀라셨나요? Can you guys guess the lyrics? 어떤 노래 제가, 제가 아니죠. 이제 부캐가 읽어주신 걸까요? 아유, 분명히 제가 뉴스 나오면은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좀 따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대로 쉽게 이렇게 되진 않네요. 우리 선생모님 그룹어께서 새 코너다, 부캐 썸머 누나. 예? 지금 이거 트럼프 맞아요? 라고. 누구 같았는데요, 그러면요? 이게 트럼프 아니면 누군데요? 너무 트럼프 같지 않나요?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잠깐 이거 가사 읽어주시고 이제 간 건데요. 예, 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킥이 있어요. On the very last part, Donald Trump president read something in Korean.
1: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키죠.
0: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국어 좀 배우셨나 봐요.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아시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한번 그래도 맞춰보시면 제가 조금 되게 힘이 날 텐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제목이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So I need a little break,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Morning Groovers, this is not the time to sit back and relax. It's an extra quiz for you to guess.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어요. 제 낭독을 막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래 제목을 맞추는 퀴즈였는데 I guess it was quite high level. You know, it was pretty difficult for you guys to guess. So let me just go through this lyrics once again, okay?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막 Hello, my name is Donald Trump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딕션이 좀 별로였나 보다. 제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말고 그냥 똑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좋은 사람 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소개시켜다 약간 그런 거죠.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Someone who can love only me truly. Someone like water, someone like fire. I hope they're mature and sincere. And the lyric goes once again,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because love takes practice too. Someone who cares about even the smallest things, I hope they have plenty of experience in love. Experiences. 아, 이거는 트럼프 부분이구나. 제가. 그 이렇게 트럼프 멘트를 좀 이렇게 중간에 적어가지고 예, 뭐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 이거는 다 이제 제가 지어낸 거고요. So that was the lyrics, everyone.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들이 왔는데 답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와, 박은희 신나님 어떡해요. 이거 코너 망했다, 그죠? 좀만 더 연구를, 좀 레벨을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nyways, 우리 서비님께서 오, 우리 모두 썸머피디님처럼 열심히 합시다. 김치 BTS밖에 안 들리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김치 BTS는 심지어 가사가 아니거든요. 김치 BTS is not even part of the lyrics. But all you could hear is kimchi and BTS. Okay.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연애가 중계 어쩔 크크크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썼긴요. 제가 썼죠. 이런 수준은 저만 쓸 수 있는. 제가 혼자 킥킥킥 하면서 막 썼거든요. 재밌겠는데? 막 이러면서. 아, 어떡하냐. 펭귄킬러님께서 목감기가 심하게 걸린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괜찮아. 마음으로 이해해주자. 우리 썸머를. 막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우리 펭귄킬러님. Yeah, I guess Donald Trump caught some cold. That's why his voice sounded a little more rusty. 우리 한몽규님께서 트럼프가 한국에 왔네요 선머피디님 이게 논란이 돼요 이러면 이제 가짜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 모닝그룹을 들렸다가 발만 담그고 이제 간 거죠 예. So the key part everyone once again wa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좋아요 아 좀 이래야죠 우리 모닝그룹들 제가 속이 다 시원한데 이제 묵은 체증이 막 내려와서 왜냐면 정답이 그래도 조금씩 왔어요. 오케이. 우리 서비님께서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거 맞나요? 맞을까? 이거를 그대로 If you translate that part literally to English, it goe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So that might be the answer. And 우리 용기 내주신 신규 모닝그루버 너무 감사해요. For making that courage to send in the answer. Our new morninggroover 6438. Shout out to you.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원래 베이시스의 노래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조이가 부른 노래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또 음악적인 이런 지식까지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6438 모닝그루버 우선 어서 오시고요. 반갑고요. 이런 노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은 바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맞습니다.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안 되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 맞아요. 우리 모닝그룹들. The original song is by Basis. And of course, Joy's version is very popular too.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가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 이거 번역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영어는 영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할까? 제가 다음 주 또 돌아올 때 한번 고민해 볼게요. So this segment will obviously continue again next Monday morning groovers. So get ready for it.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 알바생들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요.
우리 선셋 모닝그룹밖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맞아요. 그 부분이었어요. So it goes sometimes like water, sometimes like fire. I hope they are mature and sincere. 이게 바로 그 가사거든요. 근데 선셋 모닝그룹밖에서 근데 트럼프 목소리만 남아 어떡해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목소리만 들리고 그 말하는 소리는 안 들릴 수가 있죠? How can you be listening to someone's voice and not hear the lyrics at the same time? 아니, 귀는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만 들리냐고요.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등장 와서 열일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Obviously, I have so many workers that are working for me. 우리 또제 알바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또 다른 알바생들이 다음번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또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고요. We'll be working on this, okay? And of course, since we have suddenly, all of a sudden, started going live 3 times a week, we had, very short amount of time to prepare for this new segment. So, 여러분들도 귀엽게 봐주시고요. 또 내일 또 다른 코너, 또 이제 목요일에는 또 다른 코너, 이렇게 또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 그래도 열심히 맞춰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뉴스 읽어드리러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어떤 버전 들어볼까요? 우리 박오리 팀장님. Are we gonna listen to Joy's version or the original version? 좋아요. 우리 조이 버전은 요즘에 많이 들리니까 우리 박오리 팀장님께서 베이시스트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So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together. 우리 이제 트럼프는 잊어주시고요. This is Basis.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ince we get to have three live shows a week, this segment is back, Morning Groovers, because I know that you guys used to enjoy this segment, and so did I.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코너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생방하면 또 좋아하시는 코너도 소환을 해야죠. 그래서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There are so many remakes out there. 리메이크 곡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And sometimes we'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n original version. 여러분,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하는 저잖아요. 그래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그 경계를 우리가 마구마구 넘나들 수 있는 그 코너입니다. So this is how the segment goes.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이제 바빠지셔야 됩니다. 알바생들이 여기서 딱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R&R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를 맞춰주신 다음에 내가 그 원곡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고 있는 것 들 뭐 자유롭게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고품격 있게 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our part-timers,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musician all together.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called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to you.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뭔가 쩌렁쩌렁 이렇게 부르기 참 좋거든요. Sinead O'Connor. 이분이 좀 이 노래 부른 걸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s version of Nothing Compares to You. But did you guys know that this is a remade version? 이거 리메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Easy peasy. 자, 여러분들 알아요. 그냥 맞추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 알아요. I know it's hard. I know it's difficult. So I know it's high level. So I'm obviously gonna be a kind DJ to give you a hint. 또 여러분 친절한 썸머가 친절한 힌트 드릴게요. 오늘도 나갑니다. 이유식 힌트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이유식 힌트입니다. And the hint will be shared in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altogether. 굉장히 또 친절한 썸머시죠? 자, 힌트는요. 이 원곡자의 가수의 직업은 이 직업은 가수가 맞아요. 이 원곡자의 직업은 가수가 맞고요. 자, 굳이 신분으로 따지자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뭐 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님들이 엄청 이 사람을 좋아해요. 네, 아주 미쳐요, 미쳐. So, this is my hint for you. Cinderella would probably know the answer because she just loves this man. She always waits for him. She always thinks about him. Let's just call him Cinderella's own boyfriend. 신데렐라의 남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남친 누굴까요? So that is the hint. So everyone,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It's Sinead O'Connor의 Nothing Compares To의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o let's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 Nothing Compares To You.

워럴탱크님이 많이 들은 곡인데 가수를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know the musician or not because that's where you learn.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음악 지식을 쌓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몰랐던 대신에 듣고 나서 나중에 자랑하시는 거죠. 너 이거 원곡자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Okay? Are you guys all taking your guesses? 뭐 어렵나 봐요. 우리 제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anyways,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우리 선생님께서, 꺄! 이게 얼마 만인지, 리메이크 리와인드,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완전 좋아. Looks like you have been enjoying this segment, Sunset Morning Groover. 정답은, 프린트? 인쇄? 라고 해주셨는데, 아, 뭐 근접해요. 그쵸? 일부러 이러신 것 같긴 한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또 이렇게 힌트 제공 알바까지 지원해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 신데렐라 남친, 크크크크, 프린스죠. 프린스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Cinderella's boyfriend, princess's boyfriend. 프린스죠. 예, 공주님의 남친, 신데렐라의 남친, 뱃살공주의 남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남친, 만인의 남친이에요. 그러면 뭐지? 3437 said, Prince, I always wanted to be prince, but reality, I'm a slave. Slave of money and love. Let's hope bright future to be a prince one day. I know, we always dreamed about it, right? I always wanted to become a princess, but now I'm a slave of companies, of work, money. Yeah, 이게 뭔가 slave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만큼은 공주 왕자님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공주 마인드, 왕자 attitude 갖추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도록 하고요. So the answer is Prince, everyone. 프린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Nothing Compares to You가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자가 프린스고요. A lot of people actually associate this song, Nothing Compares to You, with Sinead O'Connor because that is like the most well-known and popular version. But the song was actually written by Prince too back in 1984. 8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And it was first released back in 1985 by his side project band, The Family, and largely went unnoticed at the time. And to give you some fun fact about this song, Prince reportedly wrote and recorded the original demo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노래를 녹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짧게 이거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한것 같아요. Showing just how effortlessly great songs sometimes come together. 그러니까 이런 명곡들이 사실 나타나고 이제 나오고 탄생하는 데에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f you have watched the music video of Sinead O'Connor's version, the tears that actually appear near the end of the video were actually genuine. 이게 시네이드 오코너가 이 뮤직비디오 끝부분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연기 눈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O'Connor later revealed that she was actually thinking about her late mother while filming the scene. So that is the story behind that. And yes, the legend Sinead O'Connor sadly passed away back in 2023. 벌써 2년이 됐네요. 3년이 다 돼가네요. But even today, when people hear Nothing Compares to You, here is often the first voice that comes to mind, which is by Sinead O'Connor. 그래서 시네이드 오코너 목소리가 더 익숙하지만 프린스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게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곡 또좀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So we are here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full version of this song by the original musician. 우리 백설공주의 남친 프린스의 버전도 함께 들어볼 거예요. So if you have any stories that you want to add on to this remake process by Sinead O'Connor or by Prince, let me know. 또 우리 프린스나 스네이드 오코너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Now it is time for us to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 Let's have a listen to Prince's version. Nothing compares to you.

I'm here to lighten up your morning, everyone. 여러분들의 아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Goodbye, 화사 같은 Summer가 오늘은 We're gonna open up today's 노래방 with a side 연예인 Celebrity. 여러분들은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guys ever like encountered a celebrity in your lifetime? 우연히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연예인을 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연예인을 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많이 많이 봤는데 어제도 봤어요. 어제는 근데 어떤 아나운서, 유명 아나운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연예인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Queen 노래방 to lighten up your morning a little bit more. 좋습니다. 항상 featuring Summer's Little TMI quiz가 있는 노래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은근슬쩍 재밀 수도 있는 It is time for that the most unnecessary but strangely irresistible TMI quiz of Summer. Fun fact, fun fact. 그래서 오늘 싸이의 연예인 노래 신나게 들으시면서 TMI 퀴즈도 한번 여러분들 맞춰줘 보세요. 좋습니다. 썸머는요, 페루에 살 당시, 벌써 10년이나 다 됐네요. 땡땡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So that is your TMI question right there. Summer once appeared on 땡땡땡 in Peru when she was there like 10 years ago. So what was it? 썸머는 과연 페루에 있을 때 그 짧은 4개월 안에 어디에 출연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정말 TMI고 쓸데없죠? 그게 매력이에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생방송이라서 바로바로 소개해드릴게요. So send in your answers to sharp1013 everyone.

Bang is back with Emoon Sway. That's the 굵은 노을 by Big Bang featuring Emoon Sway. 여러분들 노래방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 아싸 노래방 마추픽추 관광 안내 광고에 나오셨나요? 원숭이로 입고 그걸 촐리스타 옷이라고 하는데 저 그거 입었었잖아요. 근데 광고에는 아쉽게도 안 나왔어요. 모델 발탁에는 실패했습니다. So I was never on the advertisement in Machu Picchu wearing that Cholita outfit. No, no, no, no, no.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는 페루에 있을 당시 그 랜덤하게 또 페루에서 어디에 출연한 적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분명히 출연을 했거든요. So I did really appear in some place or whatever, thing, thing, thing, in Peru. So what might be the answer, everyone? 진짜 TMI인데 맞추면 재밌을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More guesses. 아, 우리 또 서비님께서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 에이, 이건 너무 쉽잖아요. And I wasn't really good at Spanish back then.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할 정도로 제가 스페인어가 그렇게 뭐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Yeah, so that is not the answer. 땡! 라디오에서는 한국에만 출연했네요. So I was only on a radio show in South Korea, proudly. 3151 Morning Groover. 페루에서도 아, 또요? 라디오에 출연했다? 혹시 DJ로? 아, 전혀, 전혀, 전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페루가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저를 쓰게. Buenos días, señores, señores, damas y caballeros.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했을 것 같아요. 아, 아쉽게도 할 수 있는 멘트가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스페인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예, 인턴을 했었어가지고. 라디오 땡입니다. 과연 라디오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If it's not radio, if it's not an advertisement, where did Summer appear? 도대체 Summer 어디 출연한 거니? 여러분들 답이 나올 때까지 퀴즈는 계속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Now listen to my heartbeat. 아니죠, this is Michael Jackson, Smooth Criminal. 애니야, 너 괜찮니? 애니야, you okay? 애니야, you okay? This is Smooth Criminal, everyone. Smooth한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Are you all guessing the answer for the TMI quiz? Where did summer appear in Peru? What was it? Which show or which place did summer appear? 아, 서비님 벌써부터 힌트를 원하시네. 서비님께서 세 글자 힌트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아직 정답이 근접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힌트는 조금 이랬는데 생각해볼게요. I'll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but not just yet. You know, it's not the time for the hint. Because you're getting really close to the answer. For example, 선생님 그룹에서 이 와중에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세상 쓸데없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말해주시니까 좀 상처다. 제가 혼자 쓸데없다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세상 쓸데없는 썸머의 TMI 이러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썸머 누나의 TMI 퀴즈 도전 맞춰볼게요. 썸머 누나가 페루에서 4개월 있는 동안 출연한 곳 홈쇼핑 뭘 파셨나요? 아니면 패션쇼? 영화제? 아무거나 맞춰줘 제발 이라고 하셨습니다. So homeshopping, a fashion show, at a movie festival. You're getting too many answers, Sunset Morning Groovers. What is that one answer that you want to come up with? Smooth Criminal처럼 정답을 맞춰보세요. 홈쇼핑 여러분들, a lot of people told me that I should be a host for that home shopping.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핸드폰 보세요. 이렇게 접히고 저렇게 접히고 얄쌍하니 마치 아주 날씬한 모델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혀서 여기다 쏙 집어넣고 마감 딱 5분 전에 좋은 프라이스로 겟하도록 하세요. The time is almost up, morning viewers, so you only have a limited amount of time for this discount, so this is your one and only opportunity to get this phone. 이런 식으로 제가 쇼핑 뭐 이제 호스트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땡이에요. 한동안 나 이런 건 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So that is not the case in Peru. Summer appeared here. 정답을 말씀드릴 뻔했어. 땡땡땡. 뭔가 방송과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TV 프로그램인데요. So I appeared on a TV program. So what kind of TV program is that? 어떤 TV 프로그램일까요? 뭐 예능? 아니면 뭐 교양? 다큐? 뉴스? 서비님 어떠세요? Are you satisfied? Can you now guess the answer? 서비님 이제 한번 좀 열심히 집중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go ahead. Where did summer appear? In which show did summer appear in Peru? So, that is the TMI quiz that you have to answer. 애니야, you okay? 애니야, 괜찮니?

It's time for us to go back to the 90s Sweden duo Ace of Base 돌아왔습니다 The sign We're gonna listen to the sign everyone While you guys take a guess to that little TMI quiz that I throw you guys to 여러분들에게 확 던져드린 저의 그런 정말 쓸데없는 Very very useless TMI quiz is here everyone And 우리 알바생들이 열심히 또 맞춰주시고 있어요 So yeah big ups to you our part-timers You guys are doing great job You guys are making a lot of effort to come up with that answer so I'm very happy so let's go ahead and read your answers right now Happy Life Morning Group 길 가다가 드라마에 출연하셨나요? 길 가다가 어떻게 드라마에 출연을 하죠? 아 엑스트라로 그냥 엑스트라 1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드라마 촬영 현장이 없었고요 제가 길 가다가 출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Wouldn't this be impossible? Because I'm like beautiful, so I would be like the main character.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일 말고는 메인 캐릭터, 주인공. 죄송합니다. 우리 켄님께서 페루판 나는 솔로 라고 해주셨네요. So did you appear on a Peruvian dating show? 그리고 우리 6543 모닝그룹은 설마 페루판 나는 솔로 The Bachelor Show?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있었다면 출연했을 텐데 Hola, me llamo Summer. 안녕하세요. 저는 썸머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리나 이러면서 아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So I'm watching this show 나는 솔로 I'm kind of like immersed into it 굉장히 또 빠져서 보고 있는데 It got me thinking, would I also become the villain if I appear in that show? Because I cannot guarantee 100% that I am not gonna be the villain. Because we all have like different aspects of our personality, right? Because like I have like this side of me, I have that side of me. Like you are only watching me this side of Summer, but you don't know my personal life and everything.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나는 솔로에 등장을 하면 과연 나도 빌런이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그 면만 딱 일부가 화면에 비춰진다 보면은 그걸로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So, yeah, that is the reason why I would never appear on that show ever. 그래서 절대 이런 데 출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제가 만약에 출연한다면 저는 어떤 캐릭터일 것 같으세요? 정수, 현숙, 옥순? Suddenly it got into a 나는 솔로 conversation. But you guys have to watch that. That is like the hottest dating program in Korea. So if you're a listener who is a foreigner, like Benny or Benz, for example, like really, have a glance at this show. It was really, really fun.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 같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썸머가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Summer appeared on a show in Peru, so you have to guess the genre. News, drama, or entertainment? 예능? 뭐 어디 출연했을까요? Take a guess while we have a listen to the rest.

All right, morning groupers, do you guys want to cool down a little bit? I don't, but it's time for us to cool down a little bit. This is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이 심오한 선곡은 뭔가요, 박원희 팀장님?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TMI 퀴즈나 집중해보도록 하죠. Let's just focus on the TMI quiz because you're very close to that answer. 여러분들이 또 정답에 근접하니까 이젠 TMI 퀴즈에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Young H said, 칠레판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 땡 땡땡땡 딩동댕 아니고 땡 틀렸습니다. 다이님, 뉴스에 인터뷰에 나올 것 같습니다. So maybe you appeared on a news interview. 2851 모닝 그룹어. 일기예보? A weather forecast? 얼마 전에 홍진경님이 우연히 뉴스 속에 일기예보에 지나가다가 찍힌 것처럼 우리 썸머피디님도 혹시 우연히 페루 뉴스에 등장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What might be the answer? The answer is... A news show. 빠밤. 뉴스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페루에서 이제 국제방송 국제 이제 방송에서 좀 나름 네임드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So what I was doing in Peru back then was I was an interpreter. I was basically interpreting Korean to Spanish, Spanish to Korean, and sometimes I used English too because I was working in the Air Force and they were having this some sort of like business with a Korean company.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항공기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비행기 그 납품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 와중에서 제가 승번역을 하는 그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나와가지고 찍히라고 해가지고 So like the employees in Korean, like the Korean employees, they would like be like Hey, come out! So I want you to also be on a TV show!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장군님이랑 또 이제 우리 한국 관계자분님이랑 악수하는데 제가 막 통번역하고 있는 그 뭐 연출이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좋은 추억이었어요. It was rather a good memory. Like, who would experience that ever? Like, all the way in Peru. 그래서 뭐 페루까지 와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싶은 생각에 네, 즐겁게 또 그 연출을 했었습니다. I wasn't exactly like interpreting at that moment. Yeah, it was all acting, but it was quite fun. 어때요? Summer TMI Kids 여러분들 집중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That was my intention. Alright, morning groupers.

Don't be sad, everyone, becaus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 MZ세대 썸머 PD가 추억에 빠져보고 싶어서 만든 코너인데요.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Stationery Stores. 문방구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적 문방구에 얽힌 추억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어렸을 때 문구점 참 많이 갔었는데요. 학교 끝나고 문구점 가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문구점에서 뽑기도 하고 각종 뭐 샤프와 펜, 필통 쇼핑, 달고나 먹기, 떡볶이

함께 먹었던 그런 추억들 다들 생각이 나시나요? So, please send in your memories and stories about stationery stores, everyone. 문구점과 얽힌 추억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저는 학교 끝나고 문구점 들리는 거 완전 필수 코스였습니다. So the place that I would go to after school would be a stationery store. And I just did a lot of like window shopping there. 그 어린 제가 항상 아이쇼핑을 열심히 했고 또 용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무언가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을 때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주 어렸을 때는 종이 인형을 그렇게 열심히 샀었어요. 그런 패키지 종이 인형이 되게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더 어렸을 때는. 그리고 as soon as I became a student, I went pen shopping a lot.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펜 되게 이렇게 깔별로 가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펜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펜과 필통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도 좀 혼나고 그랬는데 우리 모닝그룹어들 문구점 하면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시나요? 저한테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세요. And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is a huge throwback song. 이거 그거 아닌가요? 막 그때여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 총알춤 아닌가요? 아 그건 소방차인가? 아닌가요? 오 우리 바우리 팀장님 역시 잘 아시네요. So let's have a listen to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오직 하나뿐인 그대들,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 어떤 사연들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Once again, today's topic is stationary stores. Your memories that is revolving around stationary stores. 9981 모닝그룹 texted, 새로운 불량 도넛이 들어와서 친구들에게 막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운 국민학교 시절. 자,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좋아요. 우리 추억 얘기하니까 국민학교 세대분들 모두 모두 줄 서시고 나와주세요. 등판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Don't be shy. 불량 도넛. 아, 불량 식품들 진짜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문구점 가면. 그런 거 사먹으면 엄마한테 맨날 혼났었는데 저 때는 쫀쫀이 같은 거 그리고 쇼다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오징어 구이 같은 것들 많이 팔았었는데 쫀쫀이 가끔 사먹었던 것 같아요. 9909 모닝그룹어, 어? 쫄쫄이라고 아시나요? 쫀쫀이도 있는데 쫄쫄이도 있나요? 옥수수맛 나는 긴 막대같이 생긴 걸 연탄구멍에 한번 넣었다 빼면 쫀득쫀득 잘 익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쫄쫄이 맞아요. 이거였어요. 쫀쫀이가 아니라 쫄쫄이였나요? 어떻게 헷갈리네요. So name is really confusing, but I guess we'r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together. 뭔가 그 옥수수맛 나는 그게 그 특유의 그 불량식품 맛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어도 나름 맛있었어요. 우리 반장님께서 문구점 아니죠? 문방구 아닌가요? 라떼는 문방구였는데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뛰쳐나가서 논두렁 밭두렁 사먹던 기억이 있네요. 문구점에서 문구보단 간식을 더 많이 사먹었던 기억이. So talking about another type of snacks that used to be sold in stationery stores back in the days, those unhealthy snacks. 와, 논두렁 밭두렁은 뭔가요? 제가 불량식품 나름 좀 알고 있는데 잘 몰라서 우리 박원희 기자님 또 밖에서 속 터지십니다. 이걸 왜 몰라? 라떼 엄청 유행했는데 심신을 알면서 이거를 왜 모르니? 이러면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우리가 약간 갭이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 아, 뭐 봐도 솔직히 아, 이거 약간 그런 건가요? 그 건빵 같은 그런 스낵인가요? 뭔가 건빵 스낵같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옥수수 과자라고 또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담 되게 즐겨 드셨나 봐요. 이 옥수수 과자. 아, 그쵸. 왜 안 드셨겠어요. 우리 3378 모닝그룹어. 요즘에야 학교에서 준비물 공동구매도 많이 하고 해서 문구점 많이 없어졌죠. 라떼는 아침에 돈만 들고 가면 몇 학년이야 물어보곤 바로 그 주에 필요한 준비물을 주셨죠. 전 학년 교과 과정을 깨뜨리고 계셨던 사장님들 그리고 온갖 불량식품도 팔았었죠. 맞아요. 진짜 준비물 챙겨가지 않아서 급하게 학교 가기 전에 문구점에 딱 들리면 알아서 다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And the stationery stores was like right next to school, like on your way to school, and they were totally aware of those ingredients, those things that you need to bring to school. 그래서 잘 알고 계셔서 뭔가 더 친숙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고딩 때 잡지 많이 사다 봤어요. 동방신기의 팬이었거든요. 오, 카시오페아? 와와걸 잡지 점점점 매달 사서 보고 엽서도 쓴 기억이. 와, 저랑 똑같으세요. 저도 와와걸 잡지랑 미스터K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잡지 안에 그 이달의 얼짱 이러면서 그 얼짱 사진들도 막 나오고 하두리 셀카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달의 얼짱은 누구인가? 이 사람 좀 예쁘다. 이 사람 되게 잘생겼네. 이러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근데 사진마다 특징이 다 코가 없으세요. 너무 이렇게 블러하게 나와가지고 코가 없는 얼짱들이 많았습니다. Anyway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but I want to see more of your messages. 계속해서 추억의 문구점 사연 관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r memories that is revolving around stationery stores. 리듬을 쳐줘요.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This is 김한선, 리듬 속의 그 춤을.

Woohoo! I just came back after a dance session. 0249 그룹어, 저는 친구들 사주면서 돈다쓴 기억이 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후들후들. Wow, I want to be your friend. You used to buy for all of your friends in stationery stores? 와, 진짜 멋지신데요? 어, 사고 싶은 거 다 사, 뭐 이런 멋진 친구셨나봐요. 어, 진짜 제 종이 인형도 좀 사주시지 그러셨나요? 저 돈 모으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너 또 종이 인형 살 거지? 이러면서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7988 모닝그룹어, 문방구에서 미니카 사던 시절이 생각나네. 와, 미니카, what a throwback. 저도 미니카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오빠가 있어서 남자들의 장난감도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미니카랑 그 팽이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당시 탑블레이드였나? 그런 팽이가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막 남자애들이랑 학교에서 경합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well, Minica is definitely a throwback. I used to enjoy buying them too. 이거 조립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종이박스 안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조립해서 건전지를 넣고 이렇게 가는 미니카였었던 것 같은데. 우리 브래들리 모닝 루버, 라떼는 문방구에서 줄을 감아서 던지는 팽이를 샀던 기억이 나네요. 팽이에 대한 욕심, 썸머피디님 파이팅요. 아, 팽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탑블레이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씩 감아가지고 하는 그 버전을 말씀을 들었는데, 또 줄을 감는 팽이 버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뭔지 알아요. 그 줄 되게 뱀같이 생겼잖아요. 초록 색깔 꿈틀꿈틀거리는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핑 해가지고 팽이 하는 거. 요즘 애들 왜 팽이 가지고 안 놀아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5776 Morning Groover, 저는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문방구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던 게임이 생각나서 보내봅니다. 짱겜보, 비바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가위바위보 해서 숫자만큼 메달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 So you're talking about all those throwback games? Rock, Scissors, Paper game, I guess? 짱겜보도 결국에는 가위바위보 아닌가요? 짱겜보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묵찌빠는 아는데, 대댄찌도 알고요. 대댄찌는 아직도 저 해요. 뭔가 자리 결정할 때, 야 그럼 대댄찌! 진짜 나이 33이나 먹고 이렇게 대댄찌 아직도 되게 좋아합니다. 진심이거든요. 가위바위보에도 진심, 그리고 대댄찌에도 진심. 우리 998 하나 모닝그룹에게 오늘 선물 챙겨드릴게요. Thank you everyone for sending in your throwback memories around the stationery stores. That is it for Time Capsule Chronicles today, and we're going to wrap up this segment with a song. This is Heidi, Jinny. Stay tuned!